에이 끊어버리고만 싶어 이거 다 그만 놔버리고 싶은 모두 다 엄마는 바코드 찍을 때 무슨 기분인지 묻고 싶은데 알고 나면 내가 다칠까 난 사랑받을 가치 있는 놈일까 방송 싫다면서 바코드 달고 현재 여기 흰색 배경에 검은 줄이 내 팔을 내려보게 해 이대로 사는 게임이는 있을지 또 궁금해 행복이

0: 목소리 전부 머리 위그래 온 그게 내 문제니 세례명을 달고 신을 등기 네 잘못이니 아마도 내 가장은 네 맘때 알바하는 정신과더니 양코 등굴 빨아 웬만 더했다 후회들은 내 용토와 새벽 공기 눈물을 내 기억 제일 초라한 장면으로 남겨줘
1: 남겨줘 난 내게 사랑만 남겨도 우리 사이 손으로 금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0: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아이고, 서이소, welcome to Busan.
4: Hi, it's nice to meet you. I came here to look for some clothes.
2: 옷 보러 왔는가 봐. 우리 여기는 옷이 흙수로 많거든요. 한번 둘러보이소. See.
4: Wow, I've never seen this kind of floral design back in my country. I really like it.
2: 아이고, 이 꽃무늬 자켓이 마음에 드는 같네요. Try 한번 입어보이소.
4: I'd like to try it on, but I'm not sure if it'll fit.
2: 보자, 사이즈가 요 좀 작을 것 같기도 해 보이는데 평소에 뭐 입어요? 사이즈?
4: I'm usually a large.
2: 얼라지라 하면은 이게 라지보다 큰 긴가? X라지?
4: I'm usually a large, so I think an extra large might be too big for me.

0: 라지 말고 엑스트라 라지. 아이고 이거는 또 무슨 사이즈고? 얼라지 노, 엑스트라 라지 노, 엑스라지 예스.
1: I have no idea what you're saying, but I'll just try the jacket myself.

0: 엑스라지 그거는 없고 엑스라지 엑스라지 괜찮아요. 요 사이즈 오케이? 오늘 배워볼 표현. 평소에 라지 사이즈를 입습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1: I'm usually a large. I'm usually a large.
0: I'm usually a large.
1: 옷 사이즈를 이야기할 때 라지 사이즈는 a large size라고 합니다. 혹은 줄여서 a large라고 해도 됩니다. Small size는 a small size 혹은 a small. Medium size는 a medium size 혹은 a medium이라고 하면 됩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평소에 라지 사이즈를 입습니다. I'm usually a large.
1: I'm usually a large.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마이 스쿨 마이 스토리.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2: Still,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Kids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Kids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 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44th Korea Theater Festival. Together, we're going to discuss the significance and key viewing points of the 44th Korea Theater Festival in Busan, as well as a special value that Busan holds in the history of Korean theater. 부산에서 올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연극 축제, 제44회 대한민국 연극제가 7월 1일부터 열립니다. 오늘 더 인터뷰는 이정남 제44회 대한민국 연극제 부산 집행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왔다마 부산 2026 제44회 대한민국 연극제 부산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남입니다. 부산 연극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연극의 발전과 그리고 국제 교류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연극제가 16년 만에 다시 부산에서 열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0: 네.
1: 뭐 사실 공연 하나만 올려도 긴장이 되는데 이번에는 뭐 한 달 동안 이어지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연극 축제라서 요즘은 좀 매일매일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0: 네.
1: 대한민국 연극제는 전국 16개 시도 대표 작품들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의 규모의 어떤 연극축제입니다. 대한민국 연극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여름 부산이 대한민국 연극의 중심이 되는 만큼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0: 네, 올여름 부산이 정말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 같은데요. This is quite exciting. So as Executive Committee Chairman of the 44th Korea Theater Festival in Busan, he also serves as President of the Busan Theater Association and has long championed local theater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exchange as well. He describes it as deeply meaningful to have the festival return to Busan for the first time in 16 years and admits that even after years in theater, the scale of preparing a month-long national festival keeps it on edge every single day. And the Korea Theater Festival is the largest of its kind in the country, bringing together representative works from 16 cities and provinces to showcase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Korea theater in one place. With citizen participatory programs and international exchange events also on the lineup, he warmly invites everyone to come out and experience it this summer right here in our city of Busan. Well, the 44th Korea Theater Festival will be held in Busan starting July 1st, as I mentioned. So could you explain why Busan is proudly called the birthplace of the Korea Theater Festival? 네, 이번 7월 1일부터 제44회 대한민국 연극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왜 우리 부산이 대한민국 연극제의 고향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우리 부산은 한국 연극사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 도시입니다. 먼저 1893년에 부산에는 횡자라는 공연장이 세워졌었습니다. 그 횡자는 한국 근대 극장의 출발점이자 근대 공연 문화의 효시로 평가받는 그런 공연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근대 연극의 뭐 첫걸음이 부산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국 전쟁 당시에 전국의 예술가들이 부산으로 피란오면서 부산은 대한민국 그리고 문화예술의 어떤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강북동의 다방과 그리고 극장에는 연극인들과 문인들이 모여서 작품을 만들고 예술을 논했습니다. 지금 표현으로 하면 당시 부산은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아주 핫플레이스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후 부산은 소극장 운동과 실험극 운동의 중심지로 성장을 했고 새로운 형식의 연극을 시도하고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한국 연극의 어떤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도시가 부산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연극제의 어떤 전신인 전국 지방 연극제가 1983년 부산에서 처음 시작을 되었습니다. 그 대한민국 연극제의 출발점이 부산이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연극의 시작과 성장의 역사가 부산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44회 대한민국 연극제가 부산에서 열리는 것은 단순한 개최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1: 43년 전 부산에서 출발한 대한민국 연극제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연극제는 부산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43년 만에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 연극제는 대한민국 연극의 어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만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0: 네, 이번 연극제가 부산에서 열리는 의미도 정말 남다르게 느껴지는데요. So he explains that Busan holds a highly special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Korean theater. First, a performance venue named Haengja was established in Busan in 19-

0: 1893, a space recognized as the starting point of modern Korean theater and dawn of modern performing arts culture. And also during the Korean War, artists from all over the country evacuated to Busan and transforming the city into the epicenter of the culture and arts for Korea. And theater practitioners and also literary figures gathered in the tea houses and theaters of Gwangbokdong and making Busan the ultimate cultural hotspot of that era. And following this, Busan grew into a hub for small theater and experimental theater movement. And most importantly, the National Regional Theater Festival, the predecessor to the Korea Theater Festival, first began in Busan back in 1983. And he stresses that it is no coincidence that the festival's starting point was Busan, as the history of birth and growth of Korean theater has always moved alongside the city. Therefore, having the 44th festival in Busan carries immense meaning beyond just hosting an event, right? And a festival that departed from Busan 43 years ago has finally returned to its true home. Well, I understand that the opening ceremony features a creating musical titled 제 어제 그리고 오늘, which beautifully really captures the history of Korean theater. So could you tell us what kind of piece that is? 네, 이번 개막식에서 선보이는 창작 뮤지컬 제 어제 그리고 오늘은 예, 한국 연극의 역사를 담아낸 작품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작품인가요?
1: 네, 이번에 준비하는 개막 공연은 제 어제 그리고 오늘. 이것은 한국 연극 100년의 역사를 무대에서 되돌아보는 뮤지컬 형식의 창작 공연입니다. 1930년대 동양극장의 신파극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 연극에 이르기까지 한국 연극이 걸어온 길을 한 편의 공연 안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단순하게 과거를 재현하는 공연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왜 연극을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연극을 만들어야 하는가를 관객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공연입니다. 제목이 담긴 의미도 아주 특별합니다. 제는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시 이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어제는 먼저 무대 위를 걸어간 선배 예술가들과 그리고 대한민국 연극의 역사이고,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을 무대를 지키고 있는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연은 단순한 개막 축가 공연이 아니라 대한민국 연극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상상하는 무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1: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연극제가 43년 만에 부산에 돌아온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이번 개막 공연은 한국 연극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아주 상징적인 무대가 될 것입니다.
0: 네.
1: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 어제 그리고 오늘. 그런 이 대한민국 연극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함께 만나는 공연입니다. 우리 연극인들에게는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무대가 되고,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는 대한민국 연극이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0: 연극을 잘 모르는 분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 될 것 같은데요. So the opening performance titled 제 어제 그리고 오늘 is a creative production formatted as a musical that reflects on the 100-year history of Korean theater on stage, and the piece condenses the journey of Korean theater into a single production. And he mentioned, however, that he emphasizes that the work does not simply recreate the past. Instead, it engages the audience in a meaningful dialogue about why they do theater today and what kind of theater they should create going forward. And he explains a special meaning embedded in the title. The 소체 symbolizes remembering, thanking, and carrying forward. 어제 represents the legacy of senior artists who walked the stage before them and the history of theater in Korea. And 오늘 stands for the present time belonging to those who are safeguarding the stage right now. And, you know, especially the Korea Theater Festival returning to its birthplace of Busan after 43 years, he describes it's a stage of reflection of theater practitioners, but also a deeply moving story of theater's journey for the city. As well.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Lee Jeong-nam, the Busan Executive Committee Chairman for the 44th Korea Theater Festival. Now, representative works from 16 cities and provinces across the nation will be participating, as we mentioned, since theater practitioners from all over the country are gathering in one place. Are there any specific stages or performances we should keep an eye on this year? 네, 전국 대표 작품들이 참가합니다. 전국 연극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올해 무대에서 주목해 볼 만한 무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0: 우리 그 대한민국 국제의 가장 큰 매력은 전국 16개 시도의 대표작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동시대의 고민을 담은 작품들이 부산에 모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연극 맛집 부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품들이 부산에서 대통령상을 두고 경쟁을 펼칩니다.
1: 네.
0: 말 그대로 한 달 동안 부산이 대한민국 연극의 수도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작품은 우리 그 폴란드 연출가들과 부산, 울산, 경남 연극인들이 함께 만드는 셰익스피어 작품 템페스트입니다.
1: 네.
0: 이 작품은 국제 공동 창작 공연으로 해서 부산에서 처음 초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연극제, 아동청소년극, 뮤지컬 그리고 프린지 공연까지 정말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부산 연극인 인물 사전 편찬 사업과 그리고 부산 연극인 인물 사진전도 같이 개최됩니다. 우리 부산 연극의 역사를 만들어 온 선배 예술인들의 발자취를 시민들과 함께 돌아보는 그런 뜻깊은 자리도 마련을 했습니다.
1: 네.
0: 올 여름만큼은 부산이 영화 도시를 넘어서 연극 맛집 부산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슬로건처럼 관객들이 공연을 보고 나서 왔다마 이런 공연도 있었나 하고 감탄할 수 있는 뭐 이런 작품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0: 관객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연극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만나보실 수 있을 것이고 공연을 보고 나오시면서 왔다마 한마디가 자연스럽게 나오신다면 저희는 뭐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정말 공연 선택이 행복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So he explains that the greatest charm of Korea Theater Festival is the rare opportunity to see representative works from 16 different cities and provinces all in one venue and productions reflecting the history, culture and contemporary concerns of each unique region will gather here in Busan. And one of the standout productions he highlighted is Shakespeare's The Tempest, which is a joint international creative production co-created by Polish directors and artists and from the Busan, Ulsan, and Gyeongnam regions as well, making its premiere here in Busan. And significantly, he points out that this year features special heritage projects, including the compilation of the biographical dictionary of Busan theater figures and portrait photography exhibition dedicated to them as well. So he hopes that this summer, Busan will transcend its reputation as a city of film to become a hot spot for delicious theater. And also he promises that the works are prepared so beautifully that audiences will just step out of the theater, naturally just saying the festival's regional catchphrase, which is 왔다마, which means, wow, incredible. Well, this year's festival, right, has arranged a wide variety of citizen participatory programs. So how can ordinary citizens come out and enjoy the festival together? 네, 이번 연극제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되었죠.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함께 즐길 수 있을까요?
0: 이번 연극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축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연극제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직접 무대에 오르고 그리고 시민 비평단은 공연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 창작 아카데미에서는 연극 제작 과정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뭐 연극은 전문가만 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매일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지금 여기 내가 있는 모든 곳 그리고 회사에서의 어떤 모습들 집에서의 모습들 친구를 만날 때의 모습이 다들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연극은 우리의 삶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예술입니다. 가족과 함께 공연장을 찾고 공연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연극제를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I love how he phrased it. So he explains that this festival aims to be a celebration co-created alongside citizens. And through the Citizen Theater Festival, ordinary citizens will personally take to the stage while the citizen critic cohort allows them to watch performances and share their distinct perspectives. Also, the Citizen Creative Academy offers a first-hand experience of the theater production process as well. He notes that while many people view theater as an art exclusive to professionals, we are all actually putting on theater every single day. He points out that wherever we are, right, how we behave at work, at home, or when meeting friends, our roles shift slightly and we act a bit differently, right? So, proving that theater is an art deeply intertwined within our daily lives. And he concludes that simply visiting the theater with family, watching a show, and sharing a conversation afterward is more than enough to fully enjoy the festival.

0: Well, with this Korea Theater Festival as a momentum, what kind of cultural city do you hope to see Busan grow into? 그럼 이번 대한민국 연극제를 계기로 부산이 어떤 문화 도시로 성장하길 기대하시나요?
1: 네, 부산은 이미 세계적인 영화 도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연극의 뿌리가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한민국 연극제를 계기로 해서 부산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연극과 그리고 공연 예술의 중심 도시로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국제 공동 제작 그리고 해외 연출과 교류, 아시아 공연 예술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서 세계와 연결되는 그런 공연 예술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젊은 예술가들이 부산에서 작품을 만들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이 한국 연극의 과거를 간직한 도시를 넘어서 미래를 만드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0: 네, 맞습니다. 특히 젊은 예술가들이 부산에 머물면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게 되는데요. So he mentions that Busan is already a world-class city of film, but emphasized that it is also a city where the roots of Korean theater reside. With this Korea Theater Festival as a turning point, he hopes Busan will expand beyond film to grow into a central hub for theater and the performing arts. And looking ahead, he states that Busan must become a performing art city connected to the world through international co-productions, exchanges with overseas artists, and building of an Asian performing arts network. Also, he emphasizes the need to expand an environment where young artists can create their works and permanently settle down here in Busan.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r. Lee Jung-nam here in the studio, the Busan Executive Committee Chairman for the 44th Korea Theater Festival. We have Kevin Yi messaging in saying, listening to this, life is a theater if you really ponder. I absolutely agree. Kevin 님께서는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정말 생각해보면 삶은 연극인 것 같다라고 보내주셨어요. I absolutely agree. Now, having dedicated such a long time to theater, what does theater mean to you personally, and why do you believe theater is absolutely necessary for people?
2: 오랜 시간 연극과 함께해온 위원장님에게 연극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연극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저는 뭐 연극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사람이 만나고 이야기를 만나고 우리가 집 밖을 나서는 그 매 순간마다 만남이라는 것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연극은 매 순간 무엇인가와 만나는 순간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어떤 예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더욱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런 연극은 그런 시간들을 선물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나면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곧 연극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더욱 많은 분들이 공연장을 좀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So to him, theater is a meeting, right? It is about meeting people and meeting stories, creating a continuous chain of encounters every single moment, one steps outside the house, right? So he views theater as an art form that connects human beings to one another through the moments of encountering something at every second. And he notes that especially in today's fast-paced era, taking a brief pause to put down one's mobile phone and look into each other's eyes is more important than ever, and he believes that theater is an art that gives people with exactly that kind of time.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올해 44회 대한민국 연극제가 7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부산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현재 국제연출과전도 6월 27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연극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연극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예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0: 네.
1: 올여름 부산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 연극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연극의 중심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왔다마 부산 대한민국 연극제 개막 공연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0: 초대합니다. Alright, so he shares that this year's 44th Korea Theater Festival will unfold all across Busan from July 1st to July 26th, noting that the International Directors Exhibition is also currently underway until June 27th. He emphasizes that the festival will offer a special time to witness the past, present, and the future of Korean theater altogether.

0: stressing that theater is not an art exclusive to special people, but rather a story that belongs to all of us. He requests great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the Korea Theater Festival taking place in Busan this summer. He concludes by promising to create a historic moment where Busan once again becomes the center of Korean theater, side by side with the citizens. And before we let you go, I would love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위원장님은 연기해보고 싶은 캐릭터가 있으실까요?
1: 저는 뭐 배우라기보다는 연출가이고 뭐 창작자입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를 연기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내는 일에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출가는 배우보다 대사가 적어서 좀 편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도 만약 단 하루 배우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셰익스피어의 템피스트에 등장하는 프로스페로를 연기해 보고 싶습니다. 네. 프로스페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인물이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이나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인물입니다.
0: 네.
1: 저 역시 연극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 그리고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연극제 집행위원장의 역할도 뭐 프로스페로의 어떤 조금 닮아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한 무대에 모아서 또 연출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저에게는 아주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프로스페로는 마법을 쓰지만 저는 아직 그 정도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가 된다면 뭐 프로스페로를 좀 연기해 보고 싶지만은 저는 창작자로서 앞으로도 새로운 프로스페로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0: 그렇군요. 예. I love that. So he shares that he considers himself a director and creator rather than an actor, finding greater happiness in creating new characters and performing them. And he adds that being a director is also more comfortable since there are fewer lines to memorize compared to being an actor. However, if he could become an actor for just a single day, he would love to play Prospero from Shakespeare's The Tempest. And he explains that it's a character who possesses immense power. And he eventually realize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not power or revenge, but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He views his own work in theater similarly as he wishes to connect people to people, region to region, and nation to nation. And in a way, he feels the role of a festival executive committee chairman resembles Prospero. And since it really involves bringing diverse people together onto a single stage, though he notes that the role actually uses magic, an ability he does not quite possess yet. Ultimately, he would choose this role if he were to act, and he states that as a creator, he wants to remain someone who continues to bring new roles to life.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with Mr. Lee Jeong-nam here in the studio, the Busan Executive Committee Chairman for the 44th Korea Theater Festival.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Lee Jeong-nam 제44회 대한민국 연극제 부산 집행위원장과 함께했는데요. 위원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Right, and listeners,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Now,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강승윤 with 웃어라 그대.

0: 성과가 있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부당한 수출 제한 반대와 석유 비축 강화를 골자로 한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도 직접 제안했는데요. 이번 G7 정상회의 성과 문서를 통해 G7이 에너지 안보에 대해 명확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세계에 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2: I see. So Prime Minister Takaichi also put forward a proposal on energy security centered on opposing unfair export restriction and strengthening oil stockpiles. She emphasized that the summit's outcome document allows the G7 to send a clear and unified message to the world on energy security, and she called that a significant achievement in its own right. Then, what was China's reaction?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입장을 내놓았습니까?
1: 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특히 일본을 향해 집중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G7이 소그룹의 규칙으로 국제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서는 반중국 소그룹을 규합하는 것이 버릇됐다고 직격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대화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결에 바쁜 것은 완전한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하며 일본이 진심으로 중일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중일 4대 정치 문건과 스스로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0: 그렇군요. 앞으로 관련국들의 신경전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2: So China pushed back strongly with particularly pointed criticism directed at Japan.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urged the G7 to stop destroying the international trade order with the rules of a small group and took direct aim at Prime Minister Takaichi, saying she has become habituated to rallying anti-China coalitions. He also accused Japan of calling for dialogue on one hand while engaging in confrontation on the other, calling it a complete contradiction, and urged Japan to honor the four political documents underpinning China-Japan relations if it genuinely wants to improve ties.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next story. Japan's government is overhauling its national AI policy. So what's driving this?
0: 네, 다음 소식 볼게요. 일본 정부가 AI 관련 국가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고요?
1: 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19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일본 정부가 AI 기본계획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12월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한 지 불과 반년 남짓한 기간 만에 초고속 개정에 나선 것인데요. 그만큼 AI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스템 취약점을 스스로 찾아내는 고성능 AI의 등장에 따른 사이버 안보 리스크 차단에 가장 큰 방점을 뒀습니다.
2: I see. So Yomiuri News reported on the 19th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drafted an amendment to its AI basic plan with a cabinet vote expected next month. What's notable is the speed. The original plan was only established in December last year, making this a revision in just over 6 months. That pace itself reflects how rapidly AI technology is evolving, and the amendment's primary focus is on blocking cybersecurity risks posed by the emergence of high-performing AI systems capable of independently identifying vulnerabilities. Well, what specific measures are being put forward to address cybersecurity risk?
0: 그렇다면 AI로 인한 보안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마련됐습니까?
1: 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안전성 평가 기관인 AI 안전연구소, 즉 AISI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외국 정부 및 글로벌 개발사와의 협력을 통해 최신 AI 모델 검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행법으로는 실태 조사나 지도만 가능했던 한계를 넘어 위험 AI 개발사에 직접 벌칙을 부과하는 새로운 법 제정도 본격 논의합니다. 여기에 딥페이크 판별 기술 개발과 경찰청 중심의 방어 능력 강화도 함께 추진됩니다.
2: 그렇군요. So three main areas stand out. So first, the government plans to significantly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the AI Safety Institute, or AISI, and build a verification framework for the latest AI models in cooperation with foreign governments and global developers. Second, the amendment opens the door to enacting new legislation that would allow direct penalties to be imposed on developers of dangerous AI systems, something current law does not permit. And third, the development of deepfake detection technology and a strengthening of defense.

0: comprehensive capabilities centered on the National Police Agency are also part of the plan. Well, beyond the security measures, what did the amendment address on the industrial and social side?
1: 예, 보안 대책 외에도 산업 육성이나 교육 분야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인간의 세부 지시 없이 스스로 작동하는 이른바 자율행동형 AI의 조기 실용화가 국력과 직결된다고 보고 전폭적인 지원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간의 사고력과 판단력이 퇴화하는 부작용을 우려해 일선 교육 환경을 정비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함께 담았습니다. 기술 혁신과 리스크 대응 그리고 인간 중심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담긴 개정안으로 풀이됩니다.
0: I see. So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ignaled strong support for the early commercialization of what it calls autonomous action AI. Systems that operate independently without detailed human instructions, viewing it as directly tied to national competitiveness. At the same time, the amendment also addresses concerns that over-reliance on AI could erode human thinking and judgment and includes measures to reform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ccordingly. The overall picture is of a government trying to balance technological ambition with risk management and human-centered values all within a single policy revision.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connecting with our reporter based in, of course, Japan. 네, 일본에서 전해주신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이상 일본 효고에서 김유리 통신원이었습니다.
0: All right, and that's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updates. And listen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day to Busan Worldwide. Our final song is by Peppertones with 도시락. I'll see you tomorrow. Bye-bye.

0: Nissan Young Bangsa.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

0: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0: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

0: more Rates of the World. BEFM, Busan Yobanza.
1: Ch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0: FM 부산 영어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아이고 서이소 웰컴 투 부산
1: Hi, it's nice to meet you. I came here to look for some clothes.
2: 옷 보러 왔는가 봐. 우리 여기는 옷이 억수로 많거든요. 한번 둘러보이소. See.
1: Wow, I've never seen this kind of floral design back in my country. I really like it.
2: 아이고, 이 꽃무늬 자켓이 마음에 드는 같네요. Try 한번 입어보이소.
1: I'd like to try it on, but I'm not sure if it'll fit.
2: 보자, 사이즈가. 아, 요거 좀 작을 것 같기도 해 보이는데. 평소에 뭐 입어요, 사이즈?
1: I'm usually a large.
2: 얼라지라 하면은 이게 라지보다 큰 긴가? 엑스라지?
1: I'm usually a large, so I think an extra large might be too big for me.
2: 얼라지 말고 엑스트라 라지. 아이고 이거는 또 무슨 사이즈고? 얼라지 노, 엑스트라 라지 노, 엑스라지 예스.
1: I have no idea what you're saying, but I'll just try the jacket myself.
2: 이거 지금 입어본단 말이지요. Okay, try. 아자, 이렇게 자 걸쳐 보이소.
1: How does it look? It feels a bit tight on me.
2: 아이고야, 엄마야. 맞춤 옷이네, 맞춤 옷. 딱 맞네요. 딱 맞아. Correct.
1: No, the shoulders feel tight. I think I should try the extra large. Can you give me that one?
2: Extra large, 그거는 없고. Extra large 괜찮아요. 요 사이즈 오케이? Okay? 오늘 배워볼 표현. 평소에 라지 사이즈를 입습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1: I'm usually a large. 옷 사이즈를 이야기할 때 라지 사이즈는 a large size라고 합니다. 혹은 줄여서 a large라고 해도 됩니다. small size는 a small size 혹은 a small, medium size는 a medium size 혹은 a medium이라고 하면 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평소에 라지 사이즈를 입습니다. I'm usually a large.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Welcome to On The Mic, Made In Busan. I'm Kendra with another brilliant creator here in Busan. 오늘은 시끄럽고 반짝이는 아름다운 소음으로 음악을 만드는 강동수 뮤지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밴드 소음발광 썬타운 걸즈 태평시간 해변지하에서 연주하고 노래하는 강동수입니다.
0: 부산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이 아닐까 싶어요. 벌써 소음발광은 10년차를 맞이하셨죠?
1: 네.
0: 해변지하, 태평시간, 그리고 작년에 결성된 썬타운 걸즈까지 무려 4개의 밴드에서 지금 동시에 활약을 하고 계신데 밴드를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활동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1: 4개 모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태평시간은 보컬 누나랑 같이 지은 이야기를 노래하고 노스텔

0: 아지어 같은 그런 무언가를 노래하고 썬타운 걸즈는 반짝이고 수수한 이야기를, 소음발광은 저의 개인적인 내면의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장르적으로도 나눠지지만 그렇게 나누기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는가로 나누는 걸 더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각각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뀔 수는 있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밴드를 하는 것 같습니다. 표현하고 싶은 음악도 다양한 것 같고요.
1: 여러 가지 밴드를 하고 계시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강동수라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또 이 밴드들이 합류를 하신 게 아니라 전부 동수님이 만드신 밴드죠?
0: 그렇죠.
1: 근데도 이 밴드들의 리더다 이렇게 소개하는 대신에 이 모든 밴드의 멤버라고 소개를 해주신 점이 저는 좀 인상 깊었는데요. 그게 혹시 강동수라는 이름으로 솔로 활동을 하지 않고 밴드 활동을 하고 계신 이유와도 좀 닿아 있는 걸까요?
0: 아마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 뭔가 리더라는 게 좀 밴드를 이끄는 사람이라는 단어잖아요. 일단
1: 그쵸?
0: 저는 노래를 쓰는 사람이지 무언가를 이끄는 데 재능이 없어서 이제 모두가 멤버고 모두가 이끄는 대로 있는 민주적인 형태를 좀 이상적이지만 좀 꿈꾸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노래를 쓰기 때문에 밴드의 방향성은 제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지만 굳이 뭔가 누군가의 삶을 리더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해야 되나?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솔로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함께 작업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멤버들하고 같이. 그래서 밴드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솔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건 한참 뒤의 일이지 않을까.
1: 그런데 오늘은 어느 밴드의 멤버 한 사람으로서 보다는 강동수라는 뮤지션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어떤 밴드의 멤버 강동수입니다 라는 소개 대신 강동수라는 사람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세요?
0: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진짜 모르겠어요. 뭔가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음악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를 소개한다는 거는 너무 어렵네요. 지금 생각하는 대로 말씀드려보면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낭만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쫓는, 귀찮지만 낭만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쫓고 싶은 사람입니다.
1: 이제 다른 인터뷰도 그렇고 또 동수님이 하시는 음악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아, 감사합니다.
1: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어도 이렇게까지 성실히 꾸준하게 창작 활동을 해나간다는 게 좋아서만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동수님을 앞으로 가게 해주는 동력은 어떤 건가요?
0: 진짜 좋아서 재밌고 그래서 계속해요. 저는 음악 말고는 이렇게 오래 붙들고 해본 적도 없고 이렇게 재밌다고 느끼면서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가끔 뭐 친구랑 커피 마시는 거랑 바이닐 테이프, CD 뭐 이런 음반들을 사는 것 말고는 크게 재밌게 여기는 게 없어서 그 재미가 저의 동력인 것 같습니다.
1: 만들어 오신 곡 중에서 좀 가장 깊게 남아있는 한 곡을 꼽자면 하나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저는 핑크티라는 첫 번째 EP에 실린, 그리고 데뷔 EP에 실린 그런 노래인데요.
1: 네.
0: 제 인생에서 밴드를 위해서 처음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가장 깊게 남아있는데 저는 모든 노래를 순수하게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 사람인데 이 노래는 제 노래지만 진짜 티 없이 맑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억지가 없고 진짜 순수하게 아 나 이게 너무 좋아서 만들었다 라는 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특히 가슴에 남는 곡인 것 같아요.
1: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핑크티라는 곡을 들어보면 아 정말 이 사람이 좋아서 음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곡인 것 같더라고요.
0: 네.
1: 근데 이 모든 활동을 지금 부산을 기반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첫 시작은 부산이셨어도 얼마든지 사실 부산을 떠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부산에 계속 남아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0: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제가 태어난 곳이 부산이고 제가 생활하는 곳이 부산이라서 있는 건데 제가 타지방에 한 체류기간 3-4일이 넘어가면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서울도 한 2주 정도 살아봤는데 이거 너무 힘들다. 바로 부산으로 돌아왔었거든요.
1: 네.
0: 부산에서는 음악하는 거 너무 힘들죠. 멤버 모으기도 힘들고 관객도 많이 없지만 그리고 서울에서 음악하면은 뭐가 달라질까 싶지만 관객이 조금 느는 거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1: 그럼 지금 부산에서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좀 만족스러운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0: 100% 만족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1: 혹시 아쉽게 느껴지시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아무래도 밴드가 많이 없다 보니까 다양한 공연의 기회가 관객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게 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공간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밴드 입장으로도 다양하고 다른 공간들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면 좋은데 공간이 제한적이고 또 리스너가 없어요. 이제 모 베뉴의 사장님께서는 아시아 국가에서 인구 대비 제일 음악 안 듣는 도시가 부산인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관객 매진이 되려면 아니면 꽉 채우려면 타지방 사람들을 무조건 공략해야 된다는 게 그게 좀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부산에서 퀄리티 있는 공연을 개최를 하더라도
0: 네.
1: 부산 분들만으로는 매진을 시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군요.
0: 네.
1: 아, 공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 네.
1: 아, 또 이런 애로사항도 있군요. 소음발광이라는 밴드로 이제 10주년을 맞이하셨잖아요.
0: 네.
1: 이제 6월에 또 10주년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연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소음발광이 좋아하는 밴드들과 함께 공연을 하게 되고요. 소음발광이 1시간 20분이라는 소음발광 역사적으로 가장 긴 셀리스트를 연주하는 그런 공연입니다.
1: 이 이후에는 휴식을 말씀하셨더라고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쉼 없이 썬타운걸즈 EP와 또 태평시간 정규 1집을 발매 예정이라는 바쁜 일정을 또 살짝 공유해 주셨는데
0: 네.
1: 이렇게 정말 바쁘게 달려서 내가 정말 여기까지 진짜 이런 것까지 해보고 싶다 혹시 생각하고 계신 미래 일도 있을까요?
0: 엄청 꿈꾸는 거는 딱히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재밌어서 나 이거 할래 재밌어서 나 이거 낼래 이게 되는 게 기본이라서 근데 이런 것까지 해보고 싶다 하는 거라면 늙을 때까지 재밌게 음악을 하고 싶어요. 꿈꾸는 일은 후지록 페스티벌에 출연해보고 싶기도 하고
1: 아하.
0: 뭐 그렇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아쉽지만 저희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인데요.
0: 네.
1: 혹시 본인에게 좀 의미가 있거나 가장 좋아하는 영단어를 하나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0: 핑크로 하겠습니다.
1: 아까 그 핑크티의 핑크인가요?
0: 핑크티의 핑크기도 하고
1: 네네.
0: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기도 해서
1: 아 그렇군요.
0: 네, 또 오늘 대화 나누면서 뭔가 분홍빛이 이렇게 이는 느낌도 들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1: 봄이고 그렇죠.
0: 그러니까요.
1: 분홍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 있죠. 핑크가.
0: 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부산의 뮤지션 강동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메이드 인 부산이었습니다.
2: Welcome back, and thank you very much to Kadra for that lovely interview. To our interviewee, musician Kang Dong-soo-nim. He was one of Busan's most diligent independent musicians and a creative force behind four different bands, including Soom Palgwang, which recently won Best Rock Album at the Korean Music Awards. Deeply rooted in Busan's local music scene, he continues to create the kind of music that feels alive and warm and unmistakably his own. So, the Soom Palgwang's 10th anniversary concert is coming up this week. If you have time, go and check it out. Don't miss the show. You can find the details on the band's social media. All right, let us continue on, my friends, because guess what? In a minute. No, it's not mukbang, so I'm not super excited. I'm excited Haley's going to be here. But before we get into that, let me tell you about our text topic today. We're asking, do you prefer phone calls or text messages or, you know, messaging services? Why do you prefer that method of communication? And send us a song that you want to listen to. 네, 여러분, 전화가 좋아요? 아니면 메시지를 좋아요? 문자 메시지? 왜 좋아하시는지 이유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부에 노래 다 모아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리고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9050 #9050 카카오톡 or YouTube Live. Alright, let's keep on. Haley, do you have food for us? No food? No food. But let's get excited to try the trend. Yes, Haley's in the house. It's time to tea, tea, tea.
3: Tea, tea, tea. I'm well. I'm hungry, though. So hungry. Why aren't we doing a mukbang? Great question.
2: We should just be like, TTF, try the food. That's the new season show.
3: TTF. Eat the trend. We're just going to eat it.
2: Oh, ETT.
3: Oh, good. Keep the TTT, taste the trend.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6: 하이, I'm Roberto Fernandez from Mallorca, Spain. I have been living here in Busan for more than 5 years with my Korean wife and twin boys. Back in 2020, I was invited to a game by a friend of mine. Since in Spain, football is the most beloved sport, baseball really drew my attention. In Sajic Baseball Stadium, everyone was singing the chants loudly, and that space was filled with the vibes of Busan. Everyone could truly become one body and one mind, sharing all the feelings of joy and sorrow. When I first visited here in Busan, I didn't have a family. But now, I have the whole Giants family as well as my own family. Once Busan Galmegi, you are forever Busan Galmegi.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방송.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The time is now 5 o'clock.
9: "엄마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10: 어. 부산이 좋아요.
11: 부산이 좋아요.
10: 포 마이 부산.
11: 포 마이 부산.
12: 부산으로 오세요. 포 마이 부산.

0: Into the second half of For My Busan. It's Tuesday, the 23rd of June. I'm Laura McCluckie, and I'm with you all the way until 6 p.m. here at 90.5 and 103.3 FM. 부산 영어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Thank you for joining us this Tuesday. Actually, I heard today is the start of 장마. Is that right? Today is the start of the rainy season?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Come on, computer, tell me. When does... Oh... That's capitals. Rainy season start in Korea. That's Korea. Yes, Korea. Late June to late July. Well, that's not specific enough. I could have said that myself. Anyway, I think it starts from today-ish. Late-ish June until late-ish July. So get ready for it. I'm not sure how much rain we'll have this year, but yeah. Anyway, we're not talking about rain today. Actually, we're talking about... Communication. 여러분, 오늘의 텍스트 토픽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은 진짜 중요한 질문이 영화파? 영화? No. 전화파? 아니면 메시지파? Which do you prefer? Do you like speaking on the phone? Or do you like text messages? Or like messaging on with your thumbs? What do you think? And why? Why do you feel that way? 네, 여러분, 요새는 통화 포비아 아니면 전화 포비아, 폰 포비아, 폰콜 포비아. 네, 여러분은 전화가 편한가요? 아니면 이메일, 뭐 메신저 혹은 문자 메시지 더 편하세요? 그리고 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대는 뭐 우리 가인 씨는 25살이고 우리는 박 PD가 28살이시고 그래서 it's not a 시대 thing. 시대 thing 아니에요. 시대 thing? Good Konglish.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고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람마다 다르다. So 이것도 무슨 말인지 누구한테 메시지를 들어오는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나한테 뭐 문자 메시지면 okay, no problem. I'll text you back. But some people just blah blah. So 너무 피곤하겠다. So 전화를 안 받고 싶은 거예요. Just kidding. I receive all phone calls with equal love. So what about you? #9050 #9050 text messages are 101. Kakao Talk is free and our live stream is free as well. Get in touch and let us know. We'll gather your song requests as well.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We'll make them into a playlist and then we will send someone a prize, a delightful prize. That will be nice, right? All right, today is a Tuesday, which means we have our weekly PD segment. All of our junior PDs make a video segment every single week, and we rotate every 3 weeks on a Tuesday. Today, it's time for Run to Busan with Park Tan-woo PD. So let's get into it. Where will he go this week?
1: 행사 같은 데는 처음 참여해보는 것 같아요. 친구가 애초에 몇 없기도 하고 필요도 없기도 한데 이번에 런투부산을 계기로 저도 러닝크루의 매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인데 이미 꽤 많은 분이 모여 계세요. 그러니까 SNS 팔로우 이벤트를 하면 이렇게 여기 스티커랑 그런 슬로건 같은 거를 주시더라고요. 저처럼 혼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친구분들이랑 오셔서 이렇게 3, 3, 5 모여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 오늘은 전부 다 이렇게 4km를 달리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네요. 저도 준비운동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
2: 거기에 더 많은 사진이 올라갈 거고
1: 준비운동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주십니다.
3: 네, 팀 준비 되셨나요? 저희 그러면 체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앞뒤로 움직일게요. 혹시 나 체조부터 하나 둘 우리 가운데를 보이면 안 돼요. 일곱.
1: 운 달리기 하기 전까지

0: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코팅을 해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사진 찍습니다.
1: 왼쪽!
2: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입니다.
1: 장애물입니다.
2: 화이팅!
1: 화이팅!
0: 이제 본격적인 출발을 하려고 해요. 그룹을 나눠서 뜁니다. 저는 러닝크루가 하하호호 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본격적으로 뛰는 곳이네요. 이번 제대로 뛰어보겠습니다. 런투 부산.
2: 출발합니다.
0: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3그룹 맨 마지막 후미에 붙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4km 코스를 끝까지 완주하고 이후에 따로 개인적으로 한번 더 뛰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달려라 부산 러닝크루와 함께합니다.

0: 최근에 러닝이 유행하게 되면서 러닝 크루들도 논란이 좀 생겼잖아요. 러닝 크루에 대한 어떤 나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달리러 없어 러닝 크루는 달리는 자세부터 찾은 운동 그리고 러닝 매너까지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관리해 준다는 점에서 부산 시민분들이 한 번쯤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선 선두 그룹들이 반환점을 돌아서 오고 있습니다. 똑같이 한번 파이팅으로 길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까 사전 운동을 한 게 확실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게 평소보다 좀 덜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게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확실히 달리기가 사전 운동이랑 보강 운동이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반전부터는 스쿼트를 한번 좀 올려보겠습니다. 앞에 선두 그룹들을 조금씩 조금씩 한번 쫓아가 볼게요. 저기 앞선 분들이 이 그룹 러너분들이 맞으시겠죠?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달리기로 왜 하시나요? 저는 좀 디프레스 되거나 좀 우울감 같은 걸 느낄 때 달리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러닝 같은 운동이 그런 기분을 되게 쉽게 바꿔주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이유로 무엇을 얻기 위해 달리기를 하시나요?
1: 이제 한 군데 뛰는 것보다 여러 군데 뛰는 걸 좋아하는 그런 걸 봤을 때는 부산이 바닷가 쪽에 뛸 때가 많으니까 뛰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좋아요. 뛰면 좋아요.
0: 그냥 달리는 게 좋으신가요?
1: 시간 만나면 계속 뛰고 싶고
0: 네.
1: 그냥 너무 좋습니다.
2: 일단 런트립으로서 부산은 지역적 특성도 많아요. 바다, 산, 도시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다 어우러지면서 저희가 달리기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부산은 야경도 한몫을 합니다. 저는 달리기를 할 때는 아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달리는 거에만 오로지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 달린다 보시면 돼요.
0: 제 인생 첫 러닝 크루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혼자서 모른 데까지 한번 뛰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time for my Busan playlist. Actually, no, let's scrap that. It's time for our Busan playlist. This is the segment where you give me the songs that you want and I play them. We build a playlist together. Basically, that's it. It's very easy. 여러분, 오늘 이 세그먼트, 오늘 또 지금 이 세그먼트 Our Busan Playlist라는 세그먼트인데 여러분은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곡도 하고 우리는 다 모아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재밌게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자. 재민경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So today's text topic was communication. Do you prefer text messages or phone calls? And why do you prefer that method of communication? 네, 여러분 오늘에 대해서 오늘 토픽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화 좋아하세요? 아니면 메시지를 좋아하시는지 여쭤봤는데 혹시 이유도 같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곡도 받고 있죠. 그래서 신청곡도 It's not too late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네, 라이브 스트리밍 아니면 카카오톡 아니면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9050 pound 9050 for 101 Everything else is at BEFM or Busan Yeongbangsong and is free. All right, here we go. Here's some text messages. 7841님. I prefer messages instead of phone calls. I prefer texting to calling because I can send a message when it's convenient for me and the other person can read it when it's convenient for them. Yes, I kind of agree. 0311님says, I like messages, not phone calls. I can message when I'm free. Same thing. I can message when I'm free. And also a phone call is only when the other person is ready. Yeah, that's true. That's very true. So I feel the same. But at the same time, there are times when I want to phone. Like if it's urgent, I want to phone someone and be like, hello, 여보세요? 얘기해야지. You know? 장윤 김님 says, I'm up for both calling and texting. I'm a... 아저씨, 낀 세대 아저씨, who had to adapt to both analog and the digital era and now even AI. Yeah, me too. Me too, 나도. 이세용님 says, pretty used to messages now. Most people in Singapore try not to call unless urgent. Sending messages means the recipient can reply at a suitable time for them. Less stress. Yeah, it does seem more kind of 배려, right? More... considerate for the other person. But then I get so many messages these days, and especially like spam messages from all of these apps that I don't even know how they get into my phone. And I'm like, why are you sending me like so many messages? I don't like it. What is it? TX. What are you writing? Tell me the message. Send me the message. Park PD's writing me a note. Yeah, OTT platforms as well. And the thing is, you can turn off your notifications, but then you miss out on all the things. It's an attention economy, you know, attention economy.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 메시지로 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성주님,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문자보다는 전화가 훨씬 편합니다. 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귀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화를 해도 다 받질 않더라고요. 저랑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만 듣기 싫은 건 아니에요. 모두 다 목소리는 안 받고 싶어요. 예. 그리고 난 특히 며칠 전에 저희 은행한테 통화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받기 싫어. 뭐라고 해야지. 그래서 안 받았어요. 자, 다음. Who else? 착한 맛님 saying 저는 비즈니스적으로 대답해야 할 때는 문자나 카톡을 주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전화로 대답합니다. 맞아요. 근데 요새는 다 메시지 어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편하잖아요. So basically, everybody says the same thing. I'm from an older generation, so I enjoy the phone. But these days, people don't really pick up my calls. Is it because it's like 부담? What is 부담 in English? Burdensome. But we don't say burdensome. It's kind of like,
annoying. You don't want to.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0 Waste Rangers.
4: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5: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6: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5: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6: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5: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6: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5: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6: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5: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6: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5: Refuse, reduce.
6: Reuse, recycle.
5: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7: Now,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8: The time is now 6 o'clock.
0: BEFM, local news at 6.
9: 부산시의회가 제336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제10대 부산시의회는 다음 달 6일 첫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고 개원 기념식을 열 예정입니다. 전반기 의장 후보에는 국민의힘 3선인 강무길 시의원이 선출됐으며 다음 달 첫 본회의에서 의장으로 공식 선출될 전망입니다.
10: The Busan City Council has concluded its official activities for the 9th Council with the 336th regular session. The 10th Busan City Council is set to hold its first extraordinary session on the 6th of next month, during which it will elect its first half leadership, including the speaker and standing committee chairs,

0: 가족들을 잇따라 들이받아 3명이 다쳤습니다. 70대 남성 운전자는 차량 시동이 꺼지면서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은 2020년 15.2%에서 2024년 23.5%로 8.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1: Following a fatal crash last Sunday in Namgu District involving a driver in his 70s that left two people dead, another serious accident occurred yesterday afternoon in Sahagu District when a passenger vehicle reversing struck four vehicles in succession, injured three people. The driver, a man in his 70s, told police that the braking system failed after the engine stalled, leaving the vehicle unable to stop. According to the Busan Metropolitan Police Agency, the proportion of accidents involving senior driver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rising by 8.3 percentage points from 15.2% in 2020 to 23.5% in 2024.
0: 부산 항만공사가 민간 기업과 함께 개발한 AI 기반 항만 하역 장비 안전 관리 기술이 정부 지원 대상에 선정돼 부산항 5개 부두에서 현장 실증에 나섭니다. 육안으로 판단하던 크레인 와이어 로프의 이상 징후와 남은 사용 수명을 자기 시도와 AI 분석으로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부산 항만공사는 정부 지원금 등 27억 원을 투입해 12개월 동안 기술 고도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 On AI-based safety management technology for port cargo handling equipment, jointly developed by the Busan Port Authority in collaboration with private sector companies, has been selected for government support and will move into on-site testing at five terminals across Busan Port. The system predicts abnormal signs and the remaining service life of crane wire ropes in real time by combining self-generated signal data with AI-based analysis, replacing previous visual inspections. The Busan Port Authority plans to invest 2.7 billion won, including government funding, over a 12-month period to advance and refine the technology.
0: 부산시가 섬유, 패션, 봉제, 신발 분야 지역기업 72곳에 업체당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원부자재를 지원합니다. 또 공동구매와 비축, 재고관리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섬유, 패션 기업의 생산 안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1: Busan City will provide raw materials worth up to 2 million won per company to 72 local businesses in textile, fashion, sewing, and footwear sectors. The support aims to strengthen production stability for local textile and fashion companies by establishing a system that links joint purchasing, stockpiling, and inventory management.
0: 오늘 새벽 2시 50분쯤 부산 도시철도 대저 차량 기지에 두 명이 무단으로 침입해 전동차 한 대에 그래피티를 그리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부산교통공사는 차량 기지 보안을 강화하고 전동차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1: At around 2:50 a.m. today, two individuals illegally entered the Daejeo train depot of the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and fled after spray-painting graffiti on a subway train. Police are tracking the suspects using CCTV footage, while the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has strengthened depot security and said it plans to file a claim for damages over the train vandalism.
0: 2026 부산 모빌리티 쇼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백스코 등 부산 곳곳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내일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전기차와 신차,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비롯해 항공, 해양 이동수단 전시 등이 마련됩니다.
1: The 2026 Busan International Mobility Show will be held from the 27th to the 5th of next month at PEXCO and other venues across Busan. Under the theme Moving Tomorrow, the event will feature exhibitions of electric vehicles, new car models, and future mobility technologies, along with displays of air and maritime transportation systems.
0: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 목요일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3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19도입니다.
1: Rain is expected in parts of Busan through Thursday morning. Tomorrow morning temperatures will be around 20 degrees, rising to a daytime high of 23 degrees. The current temperature is 19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Jiyun Kim.
0: 정화였습니다.
1: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FM, Busan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커밍 업 넥스트 이즈 올스타 잉글리쉬. BFM 부산 영어 방송.
3: 올스타 잉글리쉬.
4: You know how everyone's always searching for the secret to success? But have you ever heard this saying? Success is contagious. 성공도 전염이다.
5: You know, it really is. There's a scientific theory called social contagion. So just like yawning, we unconsciously mimic the habits, energy, and mindsets of the people we spend the most time with.
4: Ah, like you're the sum of your five friends. 이런 말도 있습니다.
5: 네.
4: So if you hang out with driven, positive people, your brain literally hardwires itself to follow suit. Your baseline changes. Want to level up? 여러분의 이브닝 영어 친구,
5: All-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4: Hi.
5: Hello, hello. Who are you?
4: Asia입니다. I'm so caffeinated right now. I don't know if I'm going to shishinada or I'm gonna. I don't know what I'm saying on my own.
5: 네, 여러분, Asia 좀 뭐 드셨어요? 뭐 먹었어요?
4: 일단 보통 아침에 보통 하루에 이제 아이스 라떼 한 세 잔 정도는 마신단 말이에요. 세에서 네 잔 정도. Because like I love ice latte. 어제도 잠자기 전에 마셨어요.
5: 근데 caffeine보다.
4: I have a problem.
5: Caffeine보다 배 아프지 않아요?
4: 아니, 너무 맛있어요. 아니, 엄마가 맨날 이제 우유 너무 많이 마신다고 네. 그러는데 너무 맛있잖아요. And then 오늘은 또 이거 하기 전에 Andrew랑 같이 먹방을 찍었어요. 편의점 꿀조합 영상 올라오면 많이 봐주세요.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나나 우유 플러스 라떼.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커피숍을 갔어요. 평소에 많이 가는 곳인데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아는 분 만나서 까먹고 디카페인을 주문해야 되는데 카페인을 주문해버린 거예요. So I am very very caffeinated right now.
5: 네. 나 벌써 한숨 나오지 왜 이렇게. 이분이랑 그래도 50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민수고요. Welcome to All Star
4: English.
5: 네, a very hyper Asia와 함께합니다 오늘. 네. 일단 혹시 네. 말이 너무 빨라지거나 if you
4: 네. then just like 속도 제제제제 돌려주세요.
5: 그쵸. 쓰러지기 전에도 말 미리 하세요. 일단 쿠션이라도 좀 깔아줄게요. 아시겠죠?
4: 네. Thanks.
5: You know, these days, if you open up a search engine, you'll find endless tips on how to be successful or make more money.
4: That's true. Especially younger generations seems more interested than ever in investing and building wealth.
5: Mm.
4: But here's an interesting question. What does success actually mean to you?
5: Oh,
4: right?
5: 완전 essay question인데 이거.
4: 예, 완전 성공 다르잖아요. Mm-hmm. 정의하는 게.
5: Mm.
4: Surprisingly, many people struggle to answer that.
5: Yeah, I mean, it's such... Because success differs from person to person.
4: Yeah.
5: Now, earlier, you said that success is contagious. Mm. 성공도 전염된다 말을 했잖아요. Do you think that's true?
4: Yeah, I mean, science backs it up.
5: Mm.
4: Researchers have found that our attitudes, habits, and behaviors are strongly influenced by the people around us. So being around successful people can actually increase your chances of success.
5: Mm.
4: So like what I just mentioned in the intro, this is one of my dad's favorite saying,
5: oh,
4: is
5: 그래요?
4: That you are the sum of your five closest friends.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두는 그 친구가 이제 나의 sum이 된다. How do you say that in Korean? Like...
5: 그냥 이
4: 제일 this,
5: 그쵸 the five closest people to you, whether it be your friends or family, 제일 가깝게 있는 딱 다섯 명의 뭐라 그랬지?
4: They influence
5: personality,
4: you.
5: Personality, 뭐 뭐지 그
4: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5: 그렇죠. 모든
4: like
5: 게
4: negativity
5: 자기한테
4: or...
5: 이 영향을 주는다 말이잖아요.
4: Yeah.
5: 그렇죠. 그래서 다섯 명이 다 좋은 분들이고 어느 정도 성공하신 분들이면 나도 이분들이랑 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 You want to yeah. mimic them, right?
4: Yeah, you need to be surrounded by people who are better than you. I find.
5: 그래서 잘 되는 사람 옆에 있어야 좋은 기회가 뭐 자주 생긴다. 이 마인드셋이잖아요.
4: Yes.
5: 아, 나는
4: 있잖아요, 여기.
5: 어, 맞네요. 맞네요. 네,
4: What
5: 네, 네.
4: are you doing?
5: 어, 맞네요. 네, 딱 이렇게. 아, 근데 거의 뭐 on average 뭐 하루에 2시간 보잖아요.
4: 네.
5: But I spend more time 저는
4: 지금 아내분
5: 지금 친구가 없거든요, 여러분.
4: 아, 오케이.
5: 저는 either my wife or my daughter. 네, 시간 제일 많이 보내니까.
4: That's like odd life.
5: 그렇죠. 네. 일단 저는 성공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So, you know, positive behaviors and attitudes, I feel like yeah, they are contagious
4: yeah.
5: because if people next to you are being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Like be like awful and horrible to other people? 말이 안 되잖아요.
4: Yeah.
5: Being around motivated people, it naturally influences your own actions.
4: Yeah, and your standards change. Even like your expectations begin to change. Mm. Things that once seemed this is the caffeine kicking in, seems impossible suddenly start to feel achievable.
5: Mm, absolutely.
4: Yeah, like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거죠.
5: 맞아요.
4: You see the bigger picture.
5: Seeing the bigger picture. 큰 그림을 보다.
4: And dream big.
5: No, 왜 이렇게, why are you so...
4: Caffeine.
5: 그치, 카페인 계속 들어가야지. 와, 이런 좀 깊은 말이 좀 많이 나오네요. 네. So successful people often have access to better information, stronger networks, and valuable opportunities.
4: Yes, sorry. 완전 두둥님이 좋은 포인트. 부스터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5: 아, 맞네. 아, 맞네. 아, 여러분. 아,
4: 태세전환.
5: 아, 그건 말을 해야 됩니까? 말모.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Right? That's a given.
4: I think you're really good at 사회생활.
5: 사회생활 이렇게 해야지 살아남는다고요. 네. So, folks, if you feel stuck, I don't know, maybe start looking at the people around you, right?
4: Yeah.
5: You know, but I don't want to call people that aren't winners losers.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there are, I'm sure, people in your life, okay, that you know for sure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you.
4: Yeah, someone who doesn't drain your social battery.
5: Exactly. So, like I said, people define success very differently, person to person. So, question for our listeners, who do you think is successful, right?
4: Mm.
5: So, it could be, I don't know, somebody from a book, somebody that you look up to, somebody you meet on a daily basis, it could be your teacher, right? A partner, whatnot. Mm. Who do you look up to? 뭐, 예전에 뭐,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뭐 그냥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 사람, 뭐 마이크 앞에 있는 사람, 파란 셔츠 입고 있는 사람.
4: 아 저는요 슬레이나라고.
5: 뭐야?
4: 아니 이게
5: 민수 아닌데?
4: 여러 분들이 생각나지만
5: 네.
4: I think I'm just gonna go with the safe option. 책에 있는 사람 얘기할게요.
5: 아 책에.
4: 지금
5: 오케이.
4: 되게 좋아하는 책 시리 Throne of Glass이라고 판타지 시리즈.
5: 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4: And her name is Selena and she's an assassin.
5: A character.
4: Yeah.
5: Oh,
4: I don't know. It's
5: assassin.
4: Just...
5: 이거 뭐지? 암살자. 암살자.
4: 근데 이제 스포일러라서 그 뒤에는 말할 수는 없는데 혹시나 해서 읽을 수 있을까?
5: 나 책 읽고 나서 스포일러하지 마. 제가 스포일러하지 마.
4: But I don't know. Like she goes on this journey to like rescue her country and everything. And I don't know. I just think that wow. And she's only 19. And I'm like, how can a 19-year-old go through everything like that? I know this is very nerdy, but yeah.
5: 네.
4: What about you?
5: Fantasy 책이라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I don't know. People I look up to, I am envious of people that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4: Oh, okay. 소박하시네요.
5: 그쵸. 네. Because...
4: But I feel like that's so attainable.
5: It is. But why can't I do that? 저는 일어나면 한 7시 반 되거든요.
4: That's pretty
5: 7:30.
4: Good.
5: But 억지로 일어나요 because I have to get my daughter ready for school, right? Like, I'm like envious of those people that like get up because they have stuff to do. Obviously, taking care of your daughter, getting her ready to go to school, that's one of them. But you know, like I don't know, spend some time meditating, go for a jog, make breakfast, and then it's like 7:30 and then you get your daughter ready. 아, 진짜 부러운 거보다 이해가 살짝 안 되기도 하고요. Like, I don't understand where they get their energy from.
4: Okay? I guess then for me it would be like doctors because yeah. now I'm studying medical sciences and I've realized how hard it is like to become a doctor and how like every day is like a trial and like for doctors if they make a mistake it's like someone's life is on the line.
5: Yeah.
4: So I guess I definitely have much more respect for doctors now.
5: Oh yeah. So. Oh yeah, for sure. Right?
4: Yeah.
5: Because that's what you're studying, right?
4: Yeah.
5: 네. 피디님 죄송하지만 에이샤 화면이 좀 너무 자주 나오네요. 네. 왜 제 화면이 너무 계속 작아지는데요? 혹시 부스타 여러분 혹시 불만 있는 건 아니죠? Right?
4: 있대요 불만이.
5: 있대요. 누가 합니까? 네. 일단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필터링 안 되거든요. 네. 혹시 누가 부탁했는지 이 아시아와 민족 화면 비율 누가 부탁했는지 여러분 네 알려주세요. 자, 성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성공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방금. 자, 그러면 나 너한테 딱 붙어 있을래. Right? 네, 이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뭐 딱 붙어 있을 거야. 너만 따라갈 거야. I'm sticking with you.
4: Yep.
5: I'm sticking with you. Stick. 붙다 뜻이잖아요. 뭐가 찐득찐득할 때도 sticky라고 하잖아요.
4: Yes.
5: So
4: sticky.
5: I'm 그렇죠. I'm
4: No, 그거 Tyler the Creator 노래.
5: 아, 오늘 Tyler 있는데 why do I not know that song?
4: 그거 그 sticky situation. 오, 이거 어떻게 이걸 몰라요? 힙합 좋아하면서?
5: Tyler 팬인데. 일단 다시 두
4: 번
5: 찾아볼게요.
4: I think you know.
5: I'm sticking with you. 너랑 딱 붙을 거야. 네. 근데 뭐 따라다닌다 말도 할 수 있잖아요.
4: 네. 네.
5: I'm tagging along.
4: Yeah, like, can I tag along with you?
5: I'm tagging along. 왜냐면 미국에 그 태그라고 게임 있잖아요. 어린애들.
4: 술래잡기.
5: Right? Is it 술래잡기 hide and go seek?
4: No, hide and seek is 숨바꼭질.
5: 아, 맞네. 생각이 다 안 난다. 네, 술래잡기 is tag, right? So what you do is tag you.
4: If tag somebody's another it, person.
5: 그쵸. Okay. Somebody runs around chasing other people, and when you... manjo like this when you touch them you're tagging them okay
4: yes.
5: so I'm tagging along with you 뭐 이렇게 뭐 따라 다닐 거야 이렇게도 말 수 있죠
4: mm-hmm.
5: 네 or I'll stay by your side 이거는 특히 좀 힘든 뭐 친구나 그쵸 좀 힘든 상황을 겪는 분한테 이렇게 위로 말 I'll stay by your side
4: yeah or
5: 같이
4: like
5: 있어줄게.
4: 아니면 이제 민수님이 완전 이상한 말 하고 있을 때 저한테 stay with me Asia stay with me 끝까지 말 들어봐
5: 맞아 맞아
4: 때.
5: stay with me 잘 듣고 있지 일단 끝까지 들어봐. Stay with me라고 하죠. 네. Alright, 여러분, welcome to the Tuesda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오늘 재밌는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 어떤 코너가 기다리고 있죠?
5: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Fun little balance game we have going on with Asia. 세대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스타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4: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EPQ 전 국민 영어 한마디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죠. Easy Peasy Quiz. It's a real-time call-in English quiz. Just pick A, B, or C. 세 문제만 맞추면 prize 겟할 수 있어요.
5: 네. So many great prizes that you could get. 자, 여러분 전화번호 저장하세요. 지금 051-744-6693-6694-6695-6696. There are four phone numbers that you could dial. It's up to you. It's your choice. 퀴즈 코너 시작하고 한 6시 45분쯤 노래 나갈 때 그때 전화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All right, let's get it.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Why the fairies is back. 날씨 오징어 시간이 왔습니다.
1: What's wrong with the weather?
0: 네?
1: Is it 장마?
2: It's not even 장마. It's like I feel like 네네. it's just gloomy. It's pre-summer again. It's like late spring.
1: 추워졌어요.
0: 조금 이제 좀 초입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2: 네. 추워요 오늘 밖에.
0: 그러니까요.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추웠나요? 시원한 게 아니고요.
2: 분명히 뭐라고 했죠? 기억도 안 난다.
0: 어제는 제가 그 시원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내일은요 오늘보다 even cooler 더 시원하겠습니다. 자, 내일의 기온인데요. Tomorrow will be low of 20 degrees and high of 24 degrees. 보통 이제 이맘때면 30도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찾아보니까 rain
1: 신기하나?
0: is the answer. 내일은요 하루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1: 아.
0: 네, 그래서 강수 확률이 more than a 60% chance of rain. So rain throughout most of the day. 그래서 기온이 오르지 못하고 조금 더 시원해지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람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바람이 조금 약간 강했잖아요.
1: 네.
0: 내일은 조금 더 강하겠습니다.
1: 그래가지고 시험 끝나는 말에만 그래요 저한테.
0: 아예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산을 쓰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어 표현이 있는데요. 예? 있는데요. 진짜 영어 표현이 있는데요. 자, save it for a rainy day. 아, 이게 뜻이 나중을 위해 아껴두다인데 예문으로 I'm saving some money for a rainy day.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어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터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terskai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 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 floor of Observatory.
2: 네. 자, 다은님이 말합니다. 내일 한여 오는 날인데 비가 와요? 라고 질문이 왔는데요. 일단 내일 비 안 오면 어떻게 할래요?
0: 네?
2: 내일 비가 안 오면
0: 아니,
2: 어떻게
0: 내일
2: 할까요?
0: 와요. 내일 올 수밖에 없습니다.
2: 아니, 혹시 what if it doesn't rain?
0: 아, 전 그것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2: What if
0: 와요.
2: though? What no, if
0: no,
2: it
0: no.
2: doesn't
0: no
2: rain?
0: No if. 와요. 아, 옵니다.
2: 환영이 오는데?
0: 와요.
1: 발라드 듣기 좋으라고.
2: 알겠습니다. 자, 날씨 조정님. 두고 보겠습니다.
0: 바이바이.
3: Cause you are my girl.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리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2: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주세요.
3: 매주 수요일, 목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2: That's what you think.
1: 네 생각이고.
2: 네 생각이고. 말이 더 짧아지네요, 이제가. 네. A fun little would you rather balance game we have with our listeners. We get to see what and how generations choose, practice a little bit of English. And because of the age gap, we really get to see, you know, what like adults and younger adults.
1: Yeah.
2: Asian young adults잖아요, 이제.
1: 맞아요.
2: 네.
1: 유유유유유.
2: 아니, 그렇게 유유할 필요는 없거든요.
1: No, honestly, I think I like the freedom.
2: 아, 그래요?
1: 네. We'll talk about that later.
2: 좋아요.
1: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말하고 영어도 같이 해보는 시간이죠. 우리 부스타들의 선택을 보내주시는 건데요. And if your message gets picked, there's a special gift waiting for you from Allstar. 소개된 메시지 가운데 뽑힌 분들께는 올스타가 선물도 드립니다.
2: 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But real quick, you know how I say I was envious of people that wake up early and are so like energetic and
1: 네.
2: do a lot of stuff even before 7:30?
1: Yes.
2: We have Lee Se-young chiming in saying, the trick is to shift your bedtime and wake up by 15 or 30 minute steps. Okay.
1: Oh?
2: So maybe for like 1 week,
1: yeah.
2: I wake up 15 minutes earlier.
1: Okay.
2: And then I up that to like 30 minutes. And then like, I don't know, after a month, I'm like waking up like an hour earlier.
1: So a gradual change.
2: 그쵸. 네. Step by step. Baby steps, right?
1: Yeah, that's
2: so
1: good.
2: Gradually you'll be able to wake up earlier 이라고 하는데.
1: Nice.
2: 그렇게 하면 한 달 뒤에 몇 시에 일어나지? 5시 정도는 일어나기 싫은데. Right?
1: Dude, what's your point?
2: I want to wake up early.
1: 원하는 게 뭐예요?
2: 근데 혹시 피곤할까 봐. That's what I'm worried about.
1: Sleep 네. earlier.
2: Oh, but I have so much stuff to do. 네.
1: You're just doomed.
2: 자, 오늘의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Go!
1: 오늘은 부모 자식 밸런스 게임인데요.
2: Oh.
1: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s changing, not just in Korea, but around the world. Parents and children are spending less time together, but at the same time, many are trying to build closer and more open relationships.
2: That's right. So parents are becoming more like friends, right, to their kids.
1: Mm-hmm.
2: Children are becoming more independent. So family values seems like it's evolving, especially in these society these days.
1: Yeah, but despite all these changes, one thing hasn't changed. People still want to feel understood and connected to their families.
2: So today, we're going to see how these parent-child relationships are evolving through some fun parent versus child balance game questions. So 많은 참여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With your experience, right, as maybe a parent or a child. Now, question for you, Asia, before we get into it. Would you say your parents give you a lot of freedom, or are they more the type to say, 안 돼, no means no?
1: I find that a lot has changed since I, like, literally moved to Canada by myself.
2: 네.
1: I say before, they were definitely on the more of the strict side.
2: Mm-hmm.
1: Like, 현장 체험 학습 갈 때도 부모님이 다 직접 데려다 주셨고.
2: 아.
1: And I did hang out with my friends, but
2: yeah.
1: my parents were always there.
2: Mm.
1: Or my grandma was there.
2: Mm.
1: Or, like, I didn't have as much freedom.
2: 네.
1: But after, well, I mean, I did move across the country.
2: Yeah.
1: And then after I came back, my mom and dad are definitely more lenient.
2: Lenient. 이 단어도 좀 뭐가 좀 풀어주는.
1: 네.
2: 그렇죠. 너무 막 이렇게 너무
1: yeah,
2: 뭐라
1: like,
2: 그러지?
1: Yeah, 좀 더 그냥 strict하게 가둬두는 게 아니라 그래 뭐 알아서 해.
2: 조금 풀어주는 거죠.
1: Yeah, like I was shocked. Like before, I didn't really have much of a curfew because 엄마 아빠가 이제 놀면 이제 한 두세 시간 정도면 이제 문제가 조금 오기 시작해요.
2: 네네.
1: But now, 성인 되고 나서 like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한 12시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그냥 where are you 이 정도만 연락하지 굳이 오라고 이렇게 완전 눈치는 주지 않아가지고.
2: 아 그래요? 이게 정상인가? 저는 고등학교 때 그냥 뭐 친구들 뭐 뭐지 밤늦게 뭐 영화 보고 그 크리스피 크림도 진짜 KK 도넛 있잖아요. 네. 거기 KK 도넛도 진짜 밤늦게까지 하거든요.
1: 네.
2: So we eat donuts and hang out. 한 2시 3시인데
1: 남자잖아요. 아들이니까.
2: 아, 그런가? 연락 하나도 안 와. 네. I mean I would let them know I'm going to go watch a movie and we're going to hang out. 네.
1: Or like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이랑 영화관을 갔어요.
2: 네.
1: 캐나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뒷좌석에 앉으셨어요.
2: 귀엽다.
1: But that was cute because
2: so
1: I really
2: cute.
1: Like my Canadian grandparents.
2: 맞아요. So folks, I want you to think back maybe to your childhood when you were a student or maybe if you're a parent now, right? 혹시 지금 부모라도 네, 오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밸런스 게임에.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4: Round 1.
1: Would you rather have a child exactly like you versus be raised by parents exactly like you? This is a tough question.
2: 어렵다. 자, 여러분. 나 같은 자식 낳기 or 나 같은 부모에게 자라기.
1: Very, very hard.
2: 자, 의견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샵 9050,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Alright,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 저는 근데 어려운데
1: 네.
2: For me, if I raised a kid exactly like me, 진짜 매일같이 한숨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That's why 진짜 저의 부모님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Raising a person
1: here.
2: Like a kid like me, a son like me. 그래서 차라리 I would be down to have a parent like me.
1: Okay.
2: Right? 네, 뭐 because my parents' interests, like my dad's or mom's interests, mm-hmm. don't really align with mine. 네. 그래서 아빠 막 골프랑 막 낚시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애였을 때도 싫어했고 지금도 싫어해요. 네. So 근데 현하게 하루가 좋아하는 거, 뭐 키즈 카페 막 가서 막 놀고 막 뛰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현하게 전 하루 아빠 그런 거 싫은데 근데 가서 제일 신나게 놀아 제가. 네. So I'd be down to have a parent like me.
1: Ooh.
2: 네. Asia는요?
1: I would say I would rather raise a child like me. Just because if I was in a position to become a parent. My family would be broke. 이게 왜냐면 제가 만약에 저 같은 딸이나 아들을 낳으면 제가 통제를 하면 되는데 제가 부모가 돼버리면 돈이 없을 것 같아요.
2: 알면 됐어, 에이자.
1: 돈도 알면 없고 됐어. 방 치우는 사람도 없고 요리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I just think my family would be screwed.
2: 그 에이자 이제 아니까.
1: 네.
2: 이제 아니까.
1: 한 20년 뒤에만 좀 기다려주시면 성숙해져 올게요.
2: 아니 지금부터 성숙하면 돼요. You could start,
1: 네.
2: you know, growing up now. Okay. 자, we have a very interesting survey to share with our listeners, right?
1: Yes. A recent survey found that about 2 out of 3 Korean parents believe their children's success or failure is their responsibility. In the past, parents were mostly concerned with their children's education. Today, many parents are becoming more involved in planning their children's entire life path.
2: Yeah, I mean, it's interesting. It shows just how strongly many parents still feel responsible for their children, even after they become adults, right? Now, meanwhile, younger generations are becoming more independent, and are more likely to say, you know, my life is my responsibility.
1: Yeah, another interesting finding is what parents and children talk about most. According to a survey, about 3 in 10 elementary school students talk with their parents about grades or school performances almost every day. Parents may see it as caring, but children often see it as pressure.
2: Yeah.
1: What did you wish your parents had asked you about when you were a child? 어린 시절 민수는 부모님이 어떤 걸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2: 어린 시절 민수가 부모님께 어떤
1: remember?
2: I mean like I said because I'm the generation where like I was raised and I'm sure a lot of our listeners who are around my age can also attest to this 엄마 아빠 둘 다 일하니까 like we're raised a lot of times by our grandparents
1: me too
2: 네네.
1: me too
2: 그쵸 그래서 I don't know and I didn't really feel like oh like why are my parents taking more interest in me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뭐 바쁘니까 어렸을 때도 그건 이해했어요. But like I guess showing a little bit more interest in like hobbies and stuff, right? I like basketball and playing games. 네, 엄마 아빠는 뭐 그런 거 그냥 관심 없고 그냥 뭐 birthday, Christmas 때 그냥 사주고 right thing. So maybe
1: more traditional parents,
2: like
1: I guess.
2: Not just buying, but actually I don't know, sitting down, trying it out with me.
1: 네.
2: But then that's the generation I grew up in.
1: Yeah, I see that. I don't think my parents were too over-controlling. Like, my parents were the one who told me not to go to university. They're the ones who were like, 어, 대학 가지 마.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So, like, they were very, like, lenient of towards, like, my future and stuff. So, yeah, I guess.
2: 아마 Asia 부모님들이 이 reverse psychology를 썼으면.
1: The funniest thing is, my mom always used to tell me, 의사 되지 말라. 힘드니까.
2: 네.
1: And then I'm like, I told my mom I wanted to go to med school, and my mom was like, what do you mean?
2: 네.
1: So 2년 동안 설득했어요. 의대 가고 싶다고.
2: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영어로 reverse psychology라고 하거든요.
1: 반대로.
2: 왜냐면, 그렇죠. 뭐를 하지 마, 하지 마라고 하면 사람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어머 그런 거 학교 아 진짜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겠다. 아 대학교 그런 거 가지마 가지마 이제. Don't go. University you don't need it, right? 그럼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1: But it was really nice because for me, I got to choose when to study, what to study, and I actually started enjoying studying because nobody told me to study.
2: Yeah.
1: So.
2: 그렇죠.
1: 아, 공부 안 하라고 할수록 공부하게 되는.
2: 맞아요, 맞아요. 자,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육아 난이도가 높아. 그렇죠? 이게 아주 완전 로봇처럼 말하는 건데 근데 진짜 힘들어. Right? 자, 이런 표현을 그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Parenting is no joke.
1: 장난 아니야.
2: 장난 아닙니다. Parenting is no joke. 진짜 장난 아니다. 그 말 자체가 no joke잖아요. So parenting is no joke. 진짜 장난 아니다. 너무 힘들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But 이거는 그냥 뭐가 너무 힘들다. 너무 뭐가 장난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그냥 parenting 이거 말고 넣고 아 oh, like radio no joke.
1: 네. eating spicy food no joke.
2: 맞아요. 애 키우는 거 손이 엄청 많이 가요. Kids are a lot of work.
1: I love this one.
2: Kids are a lot of work. 뭐 손이 좀 많이 가야 된다. A lot of work라고 하죠. 애 키우는 거 진짜 만만치 않아요. Raising kids is tough. Difficult 하단 말도 있잖아요. 뭐가 어렵다라고 할 때 tough도 있습니다. T-O-U-G-H.
1: tough이 살짝 더 힘든 고난이도 육아가 느껴지는 느낌이잖아. Like,
2: 그쵸.
1: tough. Like 한숨. 이런
2: 한숨
1: 느낌?
2: 쉬면서. Yeah. 네. It's tough. It's tough. 자, 여러분 what do you think?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6902님이요. 부모님께 잘할게요 라고 하는데 어, 우리, 여러분 우리 절대로 뭐라 하는 거 아닙니까? We're not here to 혼내요. Okay? We're just here to make you think back. Make you think back. 어, 근데 우리 미국에서 계신 케빈 팩님 아, 이런 칭찬 보내네요. 민수, you grew up a fine man.
1: Hey, clock it. Yes,
2: 네,
1: queen.
2: Fine man. 네, 여러분 혹시 뭐 케빈 팩님이랑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샵9050 카카오톡이나 노트북 댓글로도 네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어, 하루 공주님 취급하냐고 케빈님이 여쭤보시네요.
2: 아,
1: He treated like a princess. Princess treatment.
2: No, 진짜 좀 장난 많이 치면서
1: 스파르타?
2: 스파르타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근데 프린세스 정도는 아니에요. 아예 좀 엄하게 할 때 엄하다, strict라고 하잖아요. I am strict with her when I need to be.
1: Okay.
2: But I don't like, oh, 우리 하라마 이런 거 좀 못해요.
1: 네. I feel like that's my mom. My mom's like, my mom has my 이름 우리 공주님으로 저장되어 있고, like, 아. she's more that type. My dad's more like my friend kind of type. But I feel like, well, my Canadian side is more tougher. 어. So they think my mom and dad are spoiling me.
2: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자, 여러분, keep sending in those messages. If we don't read your message, don't worry. 2부에 문자 요정에 꼭 챙길 테니까. 자, 두 번째 부모 자식 밸런스 게임 어떻게 됩니까?
4: Round 2.
1: Would you rather live with your parents for your entire life?
2: No.
1: 벌써 나왔네요 대답이. Move out at 20 and be completely independent. No allowance, no financial support, and cook all your own meals.
2: 자 여러분 한쪽 무조건 골라야 됩니다. A 부모님과 평생 같은 집에 살기. B 20살부터 독립해서 삼시세끼 직접 차려 먹기, 뭐 용돈, 생활비, 뭐 집값 지원 완전 0입니다. 네, 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샵 9050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 여러분 의견 보내 주세요. 네. 어 이거는
1: I think it's pretty easy.
2: 근데 사실 here in Korea like in the US I feel like
1: it's normal to go out like
2: 그쵸? 네. Sometimes it's like you know it's even expected.
1: Yeah.
2: But here in Korea I feel like there's more people who are like half half.
1: I find that a lot of people here don't move out until like unless they don't need to, like need to they like stay with their parents until marriage.
2: 맞아요. So people often think living with your parents as an adult is just mainly this Korean thing, right? 이 캥거루 가족, 이 캥거루족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But I guess that's no longer true. So in both Korea and the U.S., more young adults are staying with their parents longer than before.
1: In the U.S., about 1 in 3 adults under 35 now live with their parents. That's a record high, largely due to rising housing costs and rent prices.
2: Yeah.
1: True that.
2: And it's not because they're unemployed. A lot of them have jobs, college degrees, right? But independent living has become increasingly expensive.
1: Yeah, Korea is seeing a similar trend. Many young adults stay with their parents well into their late 20s or even their 30s while saving money or preparing for marriage. In particular, both Korea and Japan are seeing a growing number of adults in their 40s who still live with their parents. Okay, Minsu.
2: Yes.
1: 하루 언제까지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2: 아, 하루 내보내야 돼요? 네. 일단 뭐
1: You wait till puberty.
2: 네, 일단 뭐 저 이 세상 떠나고 뭐 그때 뭐 하루 알아서 하라고 할 거예요. 아니, 일단 모르겠어요. 지금 3학년밖에 안 되잖아요. She's only the third grade.
1: I know.
2: I can't really picture.
1: It's pretty early.
2: I can't picture her going into like high school right now. 이제 고등학교 좀 돼 학교 좀 돼야지. Maybe I can picture her like leaving the house.
1: Mm.
2: Right? So you asked me this question a little too early. 근데 아까 그 캥거루 족이라고 했잖아요.
1: Yes.
2: Right? So kangaroo. Would these kids be referred to as kangaroo kids then? Right?
1: I guess so, yeah. Mm. And like a lot of, like these days, many Americans call young adults who move back in with their parents after college boomerang kids. Boomerang.
2: Mm.
1: Just like a boomerang, they leave home for school or work and then they come right back.
2: I'm seeing a pattern. Kangaroo, boomerang.
1: What's the pattern?
2: I don't know. Both are very Australian, aren't they? 그렇지 않나요?
1: 호주 사람이 만드셨나?
2: 그렇죠. 이렇게 부메랑도 던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1: So speaking of, so are you going to pick the 독립 option?
2: 어, 완전. I don't know. It's maybe because of my living situation when I was younger, right? I had come to... There was a certain span of time where my parents had to go back and forth from like Korea to like America.
1: So
2: but then I lived next to my uncles, right?
1: Oh.
2: 작은 아빠네 바로 옆에 살았는데
1: 네.
2: But a lot of the times it'd just be me in the house for
1: yeah.
2: like 2 or 3 months at a time. I would go over, eat dinner with them and stuff, but you know, if they're busy, like I had to like at a, I don't know, like I guess high school would be a young age to still do that.
1: Yeah.
2: 네, 그래서 저 어릴 때부터 이 뭐라 어른 생활을 조금 했으니까 I feel like into college, doing laundry, washing the dishes,
1: yeah.
2: making rice.
1: Yeah,
2: right?
1: me too.
2: Okay, 이런 거 좀 자연스럽게 잘 되더라고요.
1: Me too. I was like, I guess I didn't really have a choice because 엄마 아빠는 한국에 계시고 저 혼자 캐나다 갔으니까.
2: Uh-huh.
1: So I had to grow up and I would choose. So 스무 살부터 독립해서 that. option just
2: yeah.
1: because I don't want to burden my parents.
2: Oh.
1: You know, it's just like they should live their life too. 제 oh. 인생 사셔야죠.
2: 우리 이제 많이 컸다.
1: 아이 맞잖아요.
2: 많이 컸다. 어떡해.
1: I just but this doesn't mean that I don't want to live with my parents kind of thing. I just will we live our lives separately, but also in the we will meet though. Like
2: sure.
1: I definitely see my mom and dad moving next door as soon as I have a kid.
2: Oh, really?
1: 그럼 진짜 그럴 것 같아요.
2: 그러면 진짜 완전 it's like you know manna from heaven sometimes 그런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나중에 진짜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진짜 그런 situation 들어오면요 so me I can't imagine living with my parents even like these days 진짜 아마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으면
1: but like that's because you're opinionated adult I feel like I don't have opinions yet
2: 네
1: I'm not old enough yet
2: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ould you rather live with your parents for your entire life or move out at 20. 여러분의 20살을 생각해 봅시다. Think back to when you were 20. All right? Could you have moved out? 20-year-old Minsu? 충분히.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Yeah.
2: 어, 20살 비서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All right, we have a lot of messages coming in. Username saying, "아, 에이자가 내가 낳았어야 했는데."
1: You sure?
2: 네.
1: I come with my cons.
2: 그쵸? 네. 유저님 그거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네. 에이자 옆에 있으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1: Gee, thanks. Well,
2: 네.
1: speaking of 독립하다, what are
2: yes.
1: some English expressions we can use for
2: 자,
1: that?
2: 뭐 독립하다, become independent 이렇게 말하잖아요.
1: Mm-hmm.
2: 네. 근데 독립하는 게 the first big step is
1: 나가는 거.
2: 나가는 거, 집에 나가는 거잖아요.
1: 네.
2: 그거는 moving out라고 합니다.
1: Like moving out or moving in?
2: 네, moving out는 집 어디서 나가는 거고,
1: mm-hmm.
2: moving in 어디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1: Like I'm moving into my dorm on like August something, you know?
2: 그렇죠. 그리고 like as a young adult, 이 말 진짜 하고 싶잖아요. I have my own place.
1: Oh!
2: My own place.
1: Yes.
2: 내 집.
1: 네,
2: 그렇죠. 내 돈, 내 돈, 내 산. 맞죠? So I have my own place이라고 진짜
1: yes.
2: my 집, 내 집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 아,
2: 그리고 뭐 경제적 뭐 자립을 뭐 말을 할 때 I pay my own bills.
1: Yes, I actually pay for my own phone bills. So
2: 진짜?
1: 되게 뿌듯. 캐나다 폰만.
2: 벌써 어른 됐다. 어떻게, 핸드폰 말고?
1: 한국 거 말고 캐나다 계정.
2: 캐나다, 아,
1: 캐나다
2: 거.
1: 네. 자동이체.
2: 뭐, 그렇죠. 한 달에 뭐 10분만 뭐 쓰는 거 이런 건 아니죠?
1: 어, 아니요.
2: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말 쓰면 어, 얘 좀 어, 어른 됐다라고 막 그런 좀 이렇게 티 낼 수 있잖아요.
1: Yeah. Or on my own feet. I like
2: 네.
1: that too.
2: Oh yeah. I'm
1: standing on my own feet.
2: Standing on my own feet. 이렇게 부모 도움 없이 그냥 내가 혼자 알아서 잘 있다, 잘 생활한다, 잘 서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여러분, a lot of messages coming in. So don't worry if you get to if you don't get to your messages. 문자 요정이 2부에 꼭꼭꼭 챙길 겁니다.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participation in today's. That's what you think.
1: 그건 네 생각이고.
2: 어, 좋았어요. 자, 여러분, let's get it moving right along. Time for today's EPQ. Ladies and gentlemen,
1: here it is. 네, Easy Peasy Quiz!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3문제만 맞추시면 됩니다. Just pick A, B, or C.
2: That's right. Answer three very easy English questions. And if you get them correct, all of them correct, you could take home so many great prizes.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coffee coupon is yours. Second question correct, chicken combo going your way.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if you get that righ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1: 맞습니다. 1번 맞추면, 아니, 한 번 맞추면 커피, 2번 맞추면, 에? 두 번 맞추면 치킨.
2: 1번 맞추면. 한번 맞추면 맞아요. 한번 맞추면 커피는 드리죠. 첫 번째가 한번 맞추면. 네.
1: 네, 세 번까지 맞추면 백화점 상품권 아니 3번이에요.
2: 3번.
1: 3번까지 맞추면 백화점 상품권 5만 원. I need to stop drinking coffee.
2: 네, 커피 여러분. Too much caffeine right now in Asia system.
1: I'm overly caffeinated.
2: 네. 여러분, 그래서 전화번호 다 저장하셨죠? 01744-6693, 6694, 6695, 6696입니다. 여러분, are you ready? Are you ready? 자, while we wait for your call, 아일리시 부릅니다. It's me.

0: All right, seems that we have today's contestant for EPQ. 자, 오늘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아,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민락동에 살고 있는 4학년 김은진입니다. 지난번에 꼬부기 기자로 방송국에 다녀왔습니다.
0: 너무 귀엽다. 자, 김은진 학생이라고 했나요?
1: 네.
0: 아이고, 네. 목소리도 너무 귀엽다. 은진 학생. 우리 방송 어떻게 하게 됐어요? 우리 방송 어떻게 참여하게 됐어요?
1: 아, 제가 제 실력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0: 실력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와.
2: Oh, I find she's so smart.
0: 뭔가 이미 이 뭐지 그 confidence가 있으니까.
2: 네, 완전 멋져요.
0: 너무 잘 것 같습니다. 아까 김은진 님이라고 네. 하셨죠, 학생.
1: 네.
0: 근데 은진 학생, 전 오늘 뭐지 그 좀 조심스럽게 방송을 할 거거든요. 예전에 네. 학생 한번 출연했는데. 제가 울렸거든요, 네. 학생을.
2: 아니, 민준님. 아니, 은진 친구한테 그러면 어떡해요.
0: 아니, 혹시라도.
2: 무시해요, 은진 친구. 네,
0: 은진 학생 너무 씩씩하게. 오늘 그냥 씩씩하게 하면 진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민수 오빠랑 네, 에이자 언니 말을 잘 들으면 힌트도 많이 줄 거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잘 들으면 정답 다 잘 맞출 수 있으니까 화이팅! 네.
1: 감사합니다.
2: 네. 은진 친구, 지금 벌써 칭찬받았어요. 사람들이 민수님보다 발음이 더 또렷해서 듣기 좋다고 칭찬받았어요.
0: 네. 자, 그리고 선플라워님 차단됐습니다. 네. 자, 은진님, are you ready?
1: 네.
0: 자, let's get it. Question number one. 나갈게요.
3: Question number one. Listen to the animal sound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Which animal says meow? A. Dog. B. Cat. C. Cow. D. Duck. What's your answer?
0: 정답은요?
1: I think it's B.
0: B. Cat. Wow! 바로 맞췄습니다. 은진 학생. 맞습니다. cat 영어로는 meow라고 하잖아요.
2: 네.
1: 네.
0: 은진 학생 혹시 dog 영어로 무슨 소리 내는 줄 아세요?
1: bow
0: wow. bow wow. bow wow로 하잖아요. 오, 맞아요. 맞아요. see cow는 미국에서는 영어로는 cow는 moo라고 하는데 한국에는 meh라고
2: 네.
0: 하더라고요.
2: 네, 맞아요.
0: 좀 뭐가 좀 안 맞고. Asia, do you know what sound a duck makes?
2: Quack.
0: Quack.
2: Quack, quack. 비슷하네요, 그거는.
0: Quack, quack. Yeah, I see the similarities. 자, 은진 학생. 일단 첫 번째 거 맞췄으니까 뭐 드리죠?
2: 커피, 은진 친구 커피 어머니가 드시겠죠?
0: 네, 커피는 네. 어머님한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2: 어머니 너무 좋으시겠어요.
0: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제 갈 건데 이거 맞추면 뭐를 드리죠?
2: 치킨 세트. 이건 은진 친구 우와. 먹을 수 있죠.
0: 자, 은진 학생, are you ready?
1: I'm ready.
0: 자, let's get a question number two. Asia?
3: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Minsu,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4: Not yet.
3: What does not yet mean? A. 벌써 했어. B. 절대 안 해. C. 아직 안 했어. What's your answer?
1: It's C.
0: C. 아직 안 했어. 은진 학생, 한 몇 퍼센트 확실합니까?
1: 100%.
0: 100%. 100%보다 더 올라갈 순 없잖아요. 맞습니다. 좋아요. 두 번째 문제까지 맞췄으니까 치킨 쿠퍼까지 얼싸가 쏩니다. 은진 학생. 맞아요. Not yet는 그렇죠. 아직 안 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벌써 했어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에이샤?
2: I've already done it.
0: Right. I already did it or I did it. 절대 안 해.
2: And don't even think about it.
0: I will never do it.
2: Yes.
0: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안 했어. Not yet. 였습니다. 와, 은진 학생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2: 완전 뭐라 하죠? 똘망똘망하다.
0: 네.
2: 제가 다 뿌듯해요.
0: 혹시 은진 학생 혹시 이 자신감, confidence 라고 하거든요.
2: Don't lose that, girl.
0: 네, 진짜. 너 좋아. 목소리 너무 힘차고 좋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남았는데요. 이거 네. 맞추면 뭐를 받을 수 있죠, 에이샤?
2: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이 걸려 있어요. 5만 원 너무 큰 돈입니다.
0: 이거 맞추면 뭐를 사고 싶어요, 연진 학생?
1: 아마도 제 생일이 7월이라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에 아마 드릴 것 같습니다.
0: 아니
2: 충격.
0: 자기 생일인데.
2: 오 마이 갓.
0: 부모님한테 감사 마음으로 그걸 준다고요?
2: 이런 애가 있었구나.
0: 우리 하루 오늘 듣고 있나? 은지 하세요. 몇 학년이라고 했죠?
1: 4학년입니다.
0: 4학년. 아, 일단 우리 하루도 은진 학생처럼 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어떡해. 우리 PD님도 아, 은진이 내가 낳았어야 했는데. 좋아요. 자, 마지막 문제까지 맞추면 커피, 치킨, 백화점 상품권까지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은진, are you ready?
1: I'm ready.
0: Let's get it. Question number 3.
3: Listen carefully to the question and choose the best answer. You didn't understand what your teacher said. What should you say? What is the best way to politely ask someone to say something again? 선생님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을 때 다시 말씀해 달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A. Sorry? Could you say that again, please?
4: B. What?
3: C. Huh? Speak loudly. What's your answer?
1: It's A.
0: A. I'm sorry. Could you say that again, please? 이거를 고른네요, 은진 학생. 여기서는 네. 한 몇 퍼센트 확실합니까? 이건 100% 아니네.
1: I trust my gut.
0: You trust your gut?
5: We are talking to a fluent English speaker right now.
0: 와, 은진 학생. 아, 어떻게 네. 그런데? 어떻게? 은진 학생.
1: 네?
0: 은진 학생.
1: 네?
0: 맞췄어요. 와! 너무 잘. 근데 아까 마지막 네? 들었어.
5: You're so cute. Oh my god.
0: 은진 학생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건 맞추면 맞췄고요. 백화점 상품권까지 받아갑니다.
2: 축하해요.
0: 와!
1: Wow, it's my lucky day.
0: Yeah.
1: I am very pleased.
0: Good job today. 아, 역시 우리 은진 학생 너무 훌륭하고 너무 잘했습니다. 자, 아까 진짜 그 백화점 상품권 갖고 부모님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다고 했는데 진짜입니까?
1: 아, 네.
0: 아, 네. 라고 하는데 아, 근데 은진아 아니야. 이거 네가 탄 거라서 네가 사고 싶은 거 사라고 엄마 아빠 그렇게 말하면 은진 학생 뭐 살 겁니까?
1: 아마도
2: 민수님 애 또 울리지 마요.
1: 쓸데 있는 거 있으면 사주지 않을까요?
0: 아, 쓸데 있는 것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아주 스마트한 소비죠 그게. 좋아요 은진 학생 오늘 너무 축하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1: 네.
0: 네 하세요.
1: I was so happy to be here with 민수 삼촌 and 캠벨 에이샤 언니. My birthday is in July, so I want to say, Mom, thank you for having me.
0: 어, 어떡해.
2: 미리 happy birthday.
0: 아, 진짜 여러분. 은진 같은 애 납시다 진짜 다
2: 이제 민수 삼촌이라고 부른 것도 완벽했어요.
0: 네, 그거 살짝 그거 마음 안 들었는데 봐줄게요. 은진 학생 너무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1: 감사합니다.
0: 네, 아 이렇게 역시 일단 오늘 애 안 울렸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여러분 오늘 EPQ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 에이샤 언니한테도 빠이 해야죠.
2: 빠이.
0: 네, 자 에이샤 we'll see you back here soon.
5: Friday.
0: 네, Friday she'll be joining us. 미리 스포일 했네요. 여러분, I'll see you at 7 o'clock. In the meantime, Islet, it's me.

0: 빼앗, 부산 영화방송.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The time is now 7 o'clock.
8: 부산 아지매.
9: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8: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9: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5: 영어 하이소.
8: 아이고, 소이소, welcome to Busan.
9: Hi, it's nice to meet you. I came here to look for some clothes.
8: 옷 보러 왔는가 봐. 우리 여기는 옷이 흙수로 많거든요. 한번 둘러보이소. See.
9: Wow, I've never seen this kind of floral design back in my country. I really like it.
8: 아이고, 이 꽃무늬 자켓이 마음에 드는 같네요. Try, 한번 입어보이소.
9: I'd like to try it on, but I'm not sure if it'll fit.
8: 보자, 사이즈가. 아, 요 좀 작을 것 같기도 해 보이는데. 평소에 뭐 입어요, 사이즈?
9: I'm usually a large.
8: 얼라지라 하면은 이게 라지보다 큰 긴가? X라지?
9: I'm usually a large, so I think an

0: extra large might be too big for me.
1: 얼라지 말고 extra large. 아이고 이거는 또 무슨 사이즈고? 어, 얼라지 no, extra large no, extra large yes.
0: I have no idea.

0: extra large. Can you give me that one?
1: Extra large 그거는 없고 X large 괜찮아요. 요 사이즈 오케이? 오늘 배워볼 표현. 평소에 라지 사이즈를 입습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0: I'm usually a large. I'm usually a large.
1: I'm usually a large.
0: 옷 사이즈를 이야기할 때 large 사이즈는 a large size라고 합니다. 혹은 줄여서 a large라고 해도 됩니다. Small size는 a small size 혹은 a small. Medium size는 a medium size 혹은 a medium이라고 하면 됩니다.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평소에 라지 사이즈를 입습니다. I'm usually a large.
0: I'm usually a large.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See you tomorrow.
2: (웃음)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3: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2: Let's tune in.
4: 맞다, All Star.
2: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4: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2: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4: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를 파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5: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back on screen time or take a break from social media.
1: Yeah.
0: 요즘 많이들 이 SNS라든지 좀 멀리 하려고 그 노력들 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요즘 그 디지털 디톡스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0: 맞습니다.
1: So, 그래서 오늘 I think everybody can relate to the expressions and words we're going to learn today. 오늘 그러면 주제 이와 같습니까? 네, what we just talked about.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 첫 번째 표현입니다. I need a break from social media. SNS 좀 쉬어야겠어. 이, 근데 한국에서는 SNS라는 표현을 사실 많이 쓰지만 영어로는 social media라고 해요.
1: Social media. 네.
0: 여기서 take a break from 또는 need a break from it. 뭐뭐로부터 잠시 쉬다, 뭐뭐를 잠깐 멈추다라는 뜻인데요.
1: 맞습니다.
0: So when someone says I need a break from social media, they mean they've been spending too much time on social media and want some distance from it. 좀 거리를 둬야겠다. And it's usually not forever. They just want to step away for a while.
1: Yeah,
0: 멈추는 거죠.
1: Exactly. So this is something I'm sure a lot of people have maybe even tried. I tried, but it didn't last. Maybe 한 시간 정도? 참을 수 있었나? 네. Because like, it's gotten to a point where I turn on my phone and I look at my phone without even thinking.
0: Right.
1: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my body moves by itself, right? 네. So once again, it's not I hate social media. It's I've been spending too much time on it, so I need a break. 너무 많이 해서 잠깐 쉬고 싶다는 느낌입니다. So I need a break from my phone, right? 휴대폰 좀 그만 보고 싶어. I need a break from but notifications, alarms, right? 그러니까 알람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I deleted a few apps, right? Because I needed a break. 네, 뭐 좀 쉬고 싶어서 앱 몇 개를 지웠어.
0: 맞아요.
1: So, right? I need a break.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0: 그리고 이런 표현들도 같이 많이 쓰는데요. I need to cut back. 좀 줄여야겠어요. 이 cut back은 사용량을 줄이다, 뭐 덜하다라는 느낌으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고
1: 네.
0: I'm trying to spend less time online. 뭐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도 좀 줄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친구가 하루 종일 폰만 보고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Maybe you need a break from social media. 좀 SNS 좀 쉬어야 할 것 같은데.
0: Yeah, Minsu.
1: Me? 저는 I need a break from YouTube. 진짜. 어 너무 it drains my battery. 진짜 이게 아마 YouTube 때문에 여러분 100%로 시작해가지고 by the end of the day 진짜 한 8% 남아 있거든요.
0: 제 본인 거 보시는 거 아니죠?
1: 아니요. 아니요, 봐요. 제 거 봐요.
0: 자기 것만 계속 보시는 거 아니죠?
1: 모니터 해야 돼요.
0: Oh my.
1: 모니터 해야 돼요. 모니터 해가지고 제가 그날 이제 출근해서 미디 PD님한테 이거 좀 너무 내 얼굴 너무 덜 나온다.
0: 얼굴이요?
1: 좀 더 많이 나오게 하자. 네, 이렇게 할 수 있죠.
0: 알겠습니다.
1: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런 갑질 안 해요, 저. Don't worries. 네. 자, 그러면 I need a break from my phone. 이거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민수나, 오늘 좀 정신 없어 보이는데? You seem distracted today.
2: Yeah, I've been on my phone way too much lately.
0: Maybe you need a break from social media.
2: Oh, I think you're right.
0: You sure you're not addicted? 그리고 셀카 좀 그만 올려.
2: 셀카는 못 참지. Let's not carry it away. Let's not get carried away, okay? 좀 그만해, okay?
1: 셀카는
0: 잘 안 올리시더라고요. 그래도.
1: 아 저는요.
0: 그쵸?
1: 네네네. 저는 여러분 믿기 힘들겠지만 저 얼굴 보기 싫어요. 모니터용으로는 이렇게 봐야긴 해야 되는데 I don't like uploading pictures of myself. I don't know why. 네.
0: Okay.
1: Maybe our listeners do. 네. 그래서 I need a break from my phon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0: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doom scroll too much. 무한 스크롤 너무 많이 해요. 여기서 네. doom scroll은 휴대폰을 계속 내려보면서 뭐 뉴스, SNS, 쇼츠, 게시물 등 네. 끝없이 보는 걸 말하는데 사실 이 doom이 원래 파멸, 재앙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좀 부정적인 뉴스라든지 뭐 자극적인 콘텐츠를 계속 보는 행동을 좀 의미했는데
1: 네.
0: But these days people use it more broadly. People use it for social media, videos, news, or pretty much anything on their phones.
1: 맞습니다. So it's not just scrolling, right? It's scrolling and 너무 빠져 있어서 you lose track of time, okay?
0: Right.
1: So for example, you could say I spent 2 hours doom scrolling last night. 네, 뭐 어젯밤 두 시간 동안 계속 스크롤만 하고 있었어. I was supposed to go to bed, but I kept doom scrolling. 뭐 자야 하는데 계속 스크롤하고

0: 있었어. I doom scroll before bed way too often. 자기 전에 무한 스크롤을 너무 자주 해서 아침에 못 일어나. 진짜. Right? We're all guilty of it. 여러분.
1: Yeah.
0: Don't lie. 한 적 많잖아요.
1: Yeah, and nobody starts doom scrolling with a plan. Yeah. 사실 뭐 아우 그냥 잠깐 핸드폰 잠깐 볼까 이렇게 시작했다가 몇 네. 시간씩 하게 되는 거죠.
0: 맞아요. 진짜 분명히 그냥 확인만 하는데 뭔가 잠깐 떴는데 그것만 like not even checking it 그냥 지우려고 하는데 right? Just get that off your phone, but then you open it up, you check. 어 들어간 김에 이것도 들어갈까? 어 이거 들어온 김에 이거 할까? Right? 아 진짜 it's like this vicious cycle. You keep going down that rabbit hole.
1: 네. Right. 그래서 자,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표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계속 쓰고 있는 표현인데 I lost track of time.
0: Oh yeah.
1: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Mm-hmm. I couldn't stop scrolling. 계속 스크롤 멈출 수 없었다. I got sucked into it. 거기 빠져들었어요. 특히 여기 get sucked into는 나도 모르게 푹 빠지다라는 뜻으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근데 우리 두둥님이 하지만 제가 둠 스크롤링 하다가 올스타 만났는데요. 그러면 둠 스크롤링 계속 해야 돼요. 네네네.
1: 다른 여러분, 곳으로 빠지시는 건 아니겠죠?
0: 둠 스크롤링 추천합니다, 여러분. 근데 올스타 딱 도착하면 그것만 계속 보세요. 네, 그건 둠 스크롤링 너무 해피 스크롤링이라고 해야죠. 네. 자, 그러면 둠 스크롤링 이거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 민순아,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네. You look tired.
0: I am.
1: Did you stay up late?
0: Yeah, I was doom scrolling.
1: What were you watching?
0: Oh, 알잖아. My own profile.
1: For 6 hours?
0: Yeah. 민준 모르니까 그래. I was checking my likes. You have no idea how exhausting it is to be this popular. 아, 나 몰라. 인기 많은 게. 아, 얼마나 피곤한지 너 모르잖아. 민순이 피곤할 때 그렇게 건드리면 안 됩니다.
1: 어, 너무 짜증내네요. 네. 진짜 좋아요 확인하세요. 개수.
0: Never.
1: Every day? Never? 네.
0: 근데 대신 저 제 거 말고 올스타 거 좋아요는 근데
1: 아,
0: 잘
1: 그래요?
0: 보고 있어요. 네. 여러분 많이 부탁드립니다.
1: 눌러주세요,
0: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 I was doom scrolling. 너무 잘 배웠고요. 마지막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1: 마지막 표현입니다. I need a digital detox.
0: 아.
1: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해요. 여기서 digital detox는 휴대폰, SNS, 인터넷, 알림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잠시 멀리하는 것을 말하죠. So, when someone says I need a digital detox. I mean, they've been spending too much time online and want to disconnect for a while. 저 진짜 필요해요.
0: 맞습니다. 아유, 뭐 진짜 필요하다고 그 말은 아니고요. I was agreeing with you on the meaning of the statement. So it's more than just taking a break, right? It's taking a break from screens in general. 그냥 소셜 미디어만 잠깐 끄는 게 아니라 그냥 화면 자체.
1: 아, 그죠.
0: 그냥 디지털 뭐든. 잠깐 내려놓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화면 자체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So 뭐 주말에 디지털 디톡스 할 거야. 뭐 문자 보내지 마. I'm doing a digital detox over the weekend. Or 뭐 디지털 디톡스 하려고 알람을 껐어. I turned off my notifications. For a digital detox.
1: 맞습니다. 근데 요즘 사실 주말 동안 휴대폰 좀 멀리 두거나 알림 끄거나 아니면 폰 두고 산책 가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다 digital detox라고 할 수 있어요.
0: 맞아요.
1: 그리고 또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I need to unplug. 잠시 연결을 좀 끊고 쉬어야 되겠다. Or I need some screen free time. 화면 없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혹은 I want to be more present. 아, 저 이 순간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요.
0: 아,
1: 이런 표현들이 있죠.
0: 맞아, screen free 그 앞에 앞에는 다 뒤에 free 말이 뭐 무료다, 공짜다 이 말 아니고요. 뭐 없이 말하는
1: 맞습니다.
0: 거잖아요. 네, 좋아요. 자, digital detox 이 표현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Linsuna, I thought you were doing a digital detox this weekend.
0: Oh, I am.
1: Then why did you post 14 selfies yesterday?
0: Oh, 알잖아. Minju, I was saying goodbye to my fans.
1: 14 selfies? 엄살할 뻔했어.
0: Easy for you to say. You don't have fans like me. 너는 인기 없어서 이해를 못하잖아. 이런 민수입니다.
1: 민수. 열연하지 마시라고. 아니고 두둥님께서 네. 연기 좀 살살 하셔라 이렇게 조언해 주셨네요.
0: 연기 세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저는 절대로 살살 없습니다. Right? So I need a digital detox.

0: talks. So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So as I don't know, many of us do try to live healthier lives.
1: Right.
0: Physically 뿐만 아니라 mentally. Right. Mm-hmm. 이렇게 좀 건강하게 살라고 하니까 아, 화면 너무 오래 보는 것도 안 좋다. 여러분 올스타 외에는 화면 보지 맙시다. 네. 딱 6시 8분부터 7시 몇 분 끝나지? 55분? 네, 56분? 그때까지만 mm-hmm. 보고요. 다른 우리 BFM 방송 뭐 볼 수 있으면
1: 보지 말라고요.
0: 볼 수 있어. 근데 올스타만 집중하면서 보면
1: 좋습니다. 2시간 정도 괜찮습니다.
0: 어, 네. 2시간 mm-hmm. 동안 딱 2시간 동안 볼 거면 그럼 올스타를 보겠다 나는.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표현들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I need a break from social media.
1: SNS 좀 쉬어야겠어.
0: I doom scroll too much.
1: 무한 스크롤을 너무 많이 해.
0: I need a digital detox.
1: 휴대폰이나 SNS를 좀 멀리 해야겠어.
0: 네, 이봐요. 우리 지유 주주님 올스타 최고의 밥 친구라고 하네요. 지유님 뭐 드시고 계세요? 너무 궁금해. 너무
1: 드시면서 따라하실 수 있나요?
0: 네. 아이고 밥을 다 먹게 되면서. So, Minju Sam,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episode.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1: Okay, thank you.
0: 네, in the meantime, 여러분, enjoy this song. 선우정아가 부릅니다. 상상.

0: 제아 중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요.
1: 반갑습니다.
0: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1: 엄청난 거예요.
0: 지유지유 유유님.
1: 아이고,
0: 이제 좋아요를 눌렀어요. 이거 안 되거든요.
1: 아 근데 우리 지유지유 주주님한테 뭐라 너무 뭐라 하지 맙시다.
0: 뭐요?
1: 네, 유일하게 민수 오빠라고 부르는 분 여기밖에 없거든요.
0: 그럼 더 뭐라 해야겠네요. 이러면 안 되죠. 네.

0: 네? 그래서 좋아요 지금 한번 카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리프레시를 눌렀는데 네. 지금 확인해보니까 네, 7 곱하기 3입니다. 네, 7 곱하기 3이기 때문에
1: 왜 수학하게 해요?
0: 어, 한 8 곱하기 8 정도는 조금 오늘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8 곱하기 8. 네네. 네, 8, 8.
1: 30.
0: 어, 어.
1: 32개.
0: 32개. 64. 네, 64개. 64개. 네. 어,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우지우 지주님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께서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1: 네, 근데 지우지우 주님이 아까 지우지우 지주님이 그 밥 먹기 진짜 최고의 친구 올스타라고 네. 했잖아요.
0: 네네네.
1: 일단 주주님 뭐를 드시는지 일단 빨리 말해주세요.
0: 그러니까요.
1: 사진으로 올릴 수 있으면 사진을 올려주시고요.
0: 근데 이왕 이렇게 얘기 나온 거 네. 내일 점액추 한번 해볼까요?
1: 어 좋아요. 왜냐면 이것도 물어보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네네.
1: 네, 채세. 우리 오랜만에 보는 유저님
0: 네.
1: 내일 밥 뭐 먹을까 벌써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0: 네네네.
1: 뭐 요즘 뭐 추천할 거 있습니까?
0: 아 저는요 요즘 그거에 너무 빠졌어요.
1: 뭔데요?
0: 곱창 전골.
1: 곱창 전골.
0: 곱창 전골. 이거는 인정 아닙니까? 어이 방금 박수 나왔어요.
1: 비싸요, 근데 곱창 전골.
0: 어, 저 좋은데 알아요.
1: 어 진짜요?
0: 네, 3인분에요. 4만 원대더라고요.
1: 비싸 비싸. 어차피 비싸요? 혼자 먹을 건데.
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우리 민수 씨는요?
1: 저는 요즘 네. 쪽갈비에 너무 꽂혔거든요.
0: 어, 쪽갈비.
1: 네.
0: 어 저번에도 똑같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1: 맞아요. 그래서 계속 아직 먹고 있습니다.
0: 쪽갈비.
1: 네. 근데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니까 요즘 근데 네. 요즘 젊은이들이 꽂힌 치킨이 뭐냐면요. 네. 자땡 치킨 맵슐랭이라고 하거든요.
0: 네네네네.
1: 전 이거 안 들어 뭐 안 먹어봤는데 우리 네. 부장님도 처음 들어보죠. 네. 잡땡 치킨 네. 이런 말하면 못 드니까
0: 안 되니까.
1: 잡땡 치킨 네. 맵슐랭 치킨 그렇게 맛있대요. 너무 궁금합니다.
0: 조금 스파이시한데 달달한 좀 그런 맛이겠죠? 아니요.
1: 아, 뭐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0: 뭔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1: 아 이런
0: 네.
1: 거고.
0: 뭔가 그럴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조금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땡 네. 치킨. 네.
1: 네. 어 봐봐 유저님. 어 네. 잘 아시고 잘하고 계시네요. 맞아요.
0: 바로 아시네요.
1: 그 치킨 맞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1: 그래서 일단 네. 곱창 전골 vs 네. 쪽갈비.
0: 쪽갈비.
1: 어느 쪽이 이기는지 여러분 알려주세요.
0: 네. 아, 우리 PD님 대창이라고 했어요.
1: 아, 대창?
0: 네.
1: 대창 더 비싸. 대창 너무 비싸요.
0: 네네네.
1: 네.
0: 우리 그 부스타 분들께서는 어떤 점액추가 좋으신지 의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아 이거가 제일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어제 낙지연이님 1등하셨거든요.
1: 낙지연이님 first place yesterday.
0: 오늘도 1등하셨어요.
1: 오! 오! Two days in a row.
0: 정말 오랜만에
1: 연속 in 네. a row라고 하거든요.
0: 네. 어, 또 이거는 얘기 안 하면 안 되겠죠. 고수님 3등했어요.
1: 어, 뭐라 아, 해야죠.
0: 고수님.
1: 네.
0: 그래도 좋아요 누르셨죠?
1: 이게 절대로 칭찬 아니고요. 뭐라 네. 하는 겁니다. Right?
0: 그리고
1: 영어로 scold라고 하는데
0: scold, 네.
1: It's not encouragement.
0: 그렇죠, 그렇죠.
1: It's a scolding.
0: It's a scolding.
1: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진님께서요. 매번 재방송만 보다가 오늘은 시간 맞춰서 왔어요 라고 아이고. 하셨습니다.
1: 아. 일단 이거는 네. 칭찬해야 돼요.
0: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네. 그거는 일단 어 뭐라고요? 아, 어, 이분 처음이에요?
0: 어, 오시는 건 처음이라고 하셨으니까
1: 네, 네네. 많이 들어서 자, 일단 오늘 너트북까지 들어왔으니까
0: 네.
1: 오늘 저랑 1일 됐습니다.
0: 지금 나가신 것 같아요.
1: 이게 1일 하는 순간?
0: 아, 네네.
1: 네.
0: 어, 답글 다시고 이제 나가셨네요. 네. 자, 문자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정의 아지우. 어 지금 좀 이해가 안 됐는데요.
1: 네.
0: 그 닥터 스님 또 보내는 고수님 하지 마세요 그거. 아! 아 이해했어요. 아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아 저는 네. 너무 좋아서
1: 네.
0: 그게 그런 의미인지 몰랐어요.
1: 이거 하지 말라 그 말이었나요?
0: 네.
1: 아. 근데 여러분 이거 하는 순간 이거 유튜브에 진짜 많이 들어와요.
0: 그니까요.
1: 네. 이것도 like I said 이거 우리 일부에 에이자랑 말할 때 이거 영어로 reverse psychology.
0: 어, 네네네네네.
1: reverse psychology. 사람을 싫어 뭐를 싫어하게 만들면 더 네. 보고 싶고.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왜 나 계속 이렇게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0: 그렇죠 그렇죠.
1: Why do I want to continue to

0: Look at this. Watch this.
1: 어, 그 선포가 들어왔어요.
0: 이건 진짜 네. 진짜 과학. I have it down to a science. 네.
1: 근데 reverse psychology랑 좀 다르게요. 유저님이 너무 아재 같음. 너무 아저씨 같다고.
0: 뭐 네. 아재 같아도 괜찮아요.
1: 네.
0: As long as it works. It's very effective. 너무 네. 이게 너무 효과가 네. 좋아요, 이거.
1: 효과가 좋다. Effective 네. 하다.
0: 이거를 진짜 copyright 해야 돼요, 피디님. 이거. 네. 이 손가락을.
1: 특허를 내야 된다.
0: 네, 네, 네. 카피라이트 해야 됩니다.
1: 고수님 아니던데. 어 디주조 가자고. 문제 같습니다. 네.
0: 갑시다. 자, 어, 근데 디주조 이 네. 저 토픽 추천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1: 뭔가요?
0: 어 폰 들고 화장실 들어가서 아. 너무 오래 앉으면 네. 생기는 일. 이거 디주조에 꼭 해달라고.
1: 알겠습니다. 그 좀 받아드리겠습니다.
0: 누구였더라?
1: 네, 네.
0: 자, 우리 봐봐요. 진 진님 오늘 1일.
1: 어 효과 있네요.
0: 지금도 보고 있어요라고 오늘 1일 진님.
1: 와 저희가 틀렸네요.
0: 당신이와 저, 당신과 저,
1: 당신과 저
0: 오늘부터 forever까지 1일이 됐습니다. 네, 우리 매일
1: 네네.
0: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 8분부터 네. 네. 8시까지 함께 합시다.
1: 하, 이거는 아, 반박할 기분, 수가 없어요.
0: 아,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1: 민수 씨
0: 어떡해.
1: 말이 맞았기 때문에
0: 네.
1: effective 하다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네. 네, 할 말 없습니다.
0: 진 네. 진님. 네. 지금 기분 어떤지
1: 네.
0: 네. 지금 표현해 주세요.
1: 네.
0: 너튜브 채세.
1: 대신
0: 어, 너무 기대된다.
1: 제 코너 할 때 나가지 마세요. 네. 자, 오늘의 Zizu Zone은 뭐냐면요. Why mechanics and pilots wear those one-piece jumpsuits입니다.
0: Why mechanics and pilots?
1: 네. 이게 보면은요. 정비사들 네. 뭐 또는 전투기 조종사들 아니면 이제 Formula One drivers
0: 네.
1: 보면요. 옷이 위아래가 붙어 있어요.
0: 저도 군대 때 그런 거 많이
1: 어?
0: 입고 다녔어요.
1: 어 정비하셨으니까.
0: 아니요, 풀 깎았어요 저.
1: 아 그래.
0: 네, 풀 깎았는데.
1: 아 풀 깎으니까.
0: 네, I was in charge 네네. of mowing the grass.
1: 아하 아하.
0: 네. 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그걸 예, 그 보니까 jumpsuit 아니면 이제 coveralls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왜 그걸 입을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do you know why?
0: Why?
1: The reasons.
0: I don't know. Like, I don't know.
1: You don't know?
0: 이게 진짜 뭐지? 흉내도 안 들려요. 지금.
1: 아시는데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0: 아, 아니 아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어, 알겠습니다. 일단 네. 첫 번째 reason은요. Mechanics often squeeze their bodies into tight engine bays or underneath complex machinery to work. So if they wore a regular shirt, the loose fabric could easily slip out when bending over and get caught in spinning belt or gears causing horrific accidents.
0: 오, 오케이.
1: 그래서 이제 좁은 틈새에서요. 기계 옷이 끼는 사고를 막으려고 이제 원피스로 된 거다라고
0: 네.
1: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불꽃과 기름으로부터 온몸을 방어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파일럿이나 이제 포뮬러 1 드라이버스 보면은 3년 전에 F1에서 엄청 3년인가 4년 전에
0: 네.
1: 엄청 큰 사고가 있었어요.
0: 어, 어떻게
1: 기억하세요?
0: 아니요.
1: 그때 이제 차가 그 벽에 박아가지고 한번 터졌거든요.
0: 어.
1: 근데 생존하셨어요. 그
0: really?
1: 점수 때문에.
0: 점수 때문에?
1: 네. 그것 때문에 생존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일럿
0: 운전할 때마다 그거 입어야겠다.
1: 그래서 이제 그게 보면요. 이제 노맥스라고 하는 이제 방염 소재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이제 화염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낸다고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 그대로 옷이 벗겨지지 않기 위해서인데 이제 전투기 또는 이제 뭐 이제 드라이버스 F1 이런 것들은 이제 엄청난 G-force를 받잖아요.
0: G-force.
1: 네. 이게 이제 몸이 사방으로 쏠리는 극한의 상황을 겪거든요. 이럴 때 옷이요. If their clothing were separated, the shirt could ride up or pants could slip down, seriously distracting them from flying the jet or cars. 그래서 중력을 강하게 받으면요, 옷이 이렇게 갑자기 그 뭐라고 해야지 얼굴을 갈 수도 있잖아요.
0: 위험하죠, dangerous. 네.
1: 그거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옷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0: 네. 혹시 부장님 뭐 F1 차 탈 뭐 예정입니까? 혹시 뭐 비행기 뭐 엔진 안에 들어가서 혹시 뭐 고칠 예정이었어요?
1: 아 이건 제가 궁금해.
0: 아, 궁금했어. 네,
1: 제가. 어제도 그렇고요.
0: 네.
1: 오늘도 그렇고.
0: 아니 항상 네네네. 토픽 무슨 부장님이나 우리 문자 요정이 좀
1: 네.
0: 거기에 뭐 이제 할까 말까 좀 고민 중이라서.
1: 네네네네.
0: 우리한테 이거를 푸는 건지.
1: 네네.
0: 네 항상 궁금해서요.
1: 우리 그 둥피님,
0: 네.
1: 닥터 수님, 오 F1 엄청나게 자주 보시나 보네요. 맞습니다. 네네네.
0: 어 그분 아 루이스 해밀턴.
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아 그분의 F1 드라이버 맞으시긴 한데.
0: 그렇죠, 그렇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그 정도는 알아요.
1: 어 한 분 더 아시나요?

0: 아, 그분만 하면 돼요.
1: 아, 알겠습니다.
0: 그분만 하면 돼요.
1: 네, 네, 네.
0: 자, 일단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another suggestion for uh-huh. Did you know? Uh-huh. 아, 우리 유저님이
1: 네.
0: 러브버거 Did you know 해주세요.
1: 오.
0: 부산에 러브버거 있나요,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부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 전에는 네, 그 너무 올려다가 네. 그때 확 사라졌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수도권에서 너무 네. 올려다가.
0: 아, 그리고 유저님이 롤캡 먹고 싶다. 우유랑 촉촉한 빵. 혹시 부장님 그 빵 아시죠? 옛날 빵집에 파는 그 바나나 모양 빵 있잖아요. 그 카스테라 빵.
1: 어, 알아요.
0: 그걸 우유에 담그고 먹으면 와. 진짜 너무 맛있어.
1: 큰일 네. 났다,
0: 근데 그거는 이제 옛날 빵집에서 먹어요.
1: 아, 옛날 빵집.
0: Like the old bakeries, banana shape bread. 바나나 맛도 안 나요. 여러분, it doesn't even taste like banana. It's 어. just a banana shape. 그걸 우유에 담그면 최고입니다.
2: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어?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어,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2: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이 곡이 무슨 곡이죠?
2: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0: 부산 집행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왔다마 부산 2026 제44회 대한민국제 부산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남입니다. 부산연극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연극의 발전과 그리고 국제교류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연극제가 16년 만에 다시 부산에서 열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0: 네.
1: 뭐 사실 공연 하나만 올려도 긴장이 되는데 이번에는 뭐 한 달 동안 이어지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연극축제라서 요즘은 좀 매일매일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0: 네.
1: 대한민국연극제는 전국 16개 시도 대표 작품들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의 규모의 어떤 연극축제입니다. 대한민국 연극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여름 부산이 대한민국 연극의 중심이 되는 만큼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0: 네, 올여름 부산이 정말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 같은데요. This is quite exciting. So as Executive Committee Chairman of the 44th Korea Theater Festival in Busan, he also serves as President of the Busan Theater Association and has long championed local theater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exchange as well. He describes it as deeply meaningful to have the festival return to Busan for the first time in 16 years and admits that even after years in theater, the scale of preparing a month-long national festival keeps it on edge every single day. And the Korea Theater Festival is the largest of its kind in the country, bringing together representative works from 16 cities and provinces to showcase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Korea theater in one place. With citizen participatory programs and international exchange events also on the lineup, he warmly invites everyone to come out and experience it this summer right here in our city of Busan. Well, the 44th Korea Theater Festival will be held in Busan starting July 1st, as I mentioned. So could you explain why Busan is proudly called the birthplace of the Korea Theater Festival? 네, 이번 7월 1일부터 제44회 대한민국 연극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왜 우리 부산이 대한민국 연극제의 고향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우리 부산은 한국 연극사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 도시입니다. 먼저 1893년에 부산에는 횡자라는 공연장이 세워졌었습니다. 그 횡자는 한국 근대 극장의 출발점이자 근대 공연 문화의 효시로 평가받는 그런 공연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근대 연극의 뭐 첫걸음이 부산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국 전쟁 당시에 전국의 예술가들이 부산으로 피란오면서 부산은 대한민국 그리고 문화예술의 어떤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강복동의 다방과 그리고 극장에는 연극인들과 문인들이 모여서 작품을 만들고 예술을 논했습니다. 지금 표현으로 하면 당시 부산은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아주 핫플레이스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후 부산은 소극장운동과 실험극운동의 중심지로 성장을 했고 새로운 형식의 연극을 시도하고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한국 연극의 어떤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도시가 부산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연극제의 어떤 전신인 전국 지방 연극제가 1983년 부산에서 처음 시작을 되었습니다. 그 대한민국 연극제의 출발점이 부산이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연극의 시작과 성장의 역사가 부산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44회 대한민국 연극제가 부산에서 열리는 것은 단순한 개최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1: 43년 전 부산에서 출발한 대한민국 연극제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연극제는 부산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43년 만에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 연극제는 대한민국 연극의 어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만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0: 네, 이번 연극제가 부산에서 열리는 의미도 정말 남다르게 느껴지는데요. So he explains that Busan holds a highly special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Korean theater. First, a performance venue named Haengja was established in Busan in 1893, a space recognized as the starting point of modern Korean theater and dawn of modern performing arts culture. And also, during the Korean War, artists from all over the country evacuated to Busan and transforming the city into the epicenter of the culture and arts for Korea. And theater practitioners and also literary figures gathered in the tea houses and theaters of Gwangbokdong.

0: and making Busan the ultimate cultural hotspot of that era. And following this, Busan grew into a hub for small theater and experimental theater movement. And most importantly, the National Regional Theater Festival, the predecessor to the Korea Theater Festival, first began in Busan back in 1983. And he stresses that it is no coincidence that the festival's starting point was Busan, as the history of birth and growth of Korean theater has always moved alongside the city. Therefore, having the 44th festival in Busan carries immense meaning beyond just hosting an event, right? And a festival that departed from Busan 43 years ago has finally returned to its true home. Well, I understand that the opening ceremony features a creating musical titled 제 어제 그리고 오늘, which beautifully really captures the history of Korean theater. So could you tell us what kind of piece that is? 네, 이번 개막식에서 선보이는 창작 뮤지컬 제 어제 그리고 오늘은 한국 영국의 역사를 담아낸 작품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작품인가요?
1: 네, 이번에 준비하는 개막 공연은 제 어제 그리고 오늘. 이것은 한국 연극 100년의 역사를 무대 위에서 되돌아보는 뮤지컬 형식의 창작 공연입니다. 1930년대 동양극장의 신파극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 연극에 이르기까지 한국 연극이 걸어온 길을 한 편의 공연 안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단순하게 과거를 재현하는 공연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왜 연극을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연극을 만들어야 하는가를 관객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공연입니다. 제목이 담긴 의미도 아주 특별합니다. 제는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시 이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어제는 먼저 무대 위를 걸어간 선배 예술가들과 그리고 대한민국 연극의 역사이고,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을 무대를 지키고 있는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연은 단순한 개막 축가 공연이 아니라 대한민국 연극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상상하는 무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연극제가 43년 만에 부산에 돌아온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이번 개막 공연은 한국 연극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아주 상징적인 무대가 될 것입니다.
0: 네.
1: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 어제 그리고 오늘. 그런 이 대한민국 연극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함께 만나는 공연입니다. 우리 연극인들에게는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무대가 되고,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는 대한민국 연극이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0: 연극을 잘 모르는 분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 될 것 같은데요. So the opening performance titled 제 어제 그리고 오늘 is a creative production formatted as a musical that reflects on the 100-year history of Korean theater on stage, and the piece condenses the journey of Korean theater into a single production. And he mentioned, however, that he emphasizes that the work does not simply recreate the past. Instead, it engages the audience in a meaningful dialogue about why they do theater today and what kind of theater they should create going forward. And he explains a special meaning embedded in the title. The 소체 symbolizes remembering, thanking, and carrying forward. 어제 represents the legacy of senior artists who walked the stage before them and the history of theater in Korea. And 오늘 stands for the present time belonging to those who are safeguarding the stage right now. And, you know, especially the Korea Theater Festival returning to its birthplace of Busan after 43 years, he describes it as a stage of reflection of theater practitioners, but also a deeply moving story of theater's journey for the citizens as well.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Lee Jeong-nam, the Busan Executive Committee Chairman for the 44th Korea Theater Festival. Now, representative works from 16 cities and provinces across the nation will be participating, as we mentioned, since theater practitioners from all over the country are gathering in one place. Are there any specific stages or performances we should keep an eye on this year? 네, 전국 대표 작품들이 참가합니다. 전국 연극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올해 무대에서 주목해 볼 만한 무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1: 우리 그 대한민국제 가장 큰 매력은 전국 16개 시도의 대표작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동시대 고민을 담은 작품들이 부산에 모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연극 맛집 부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품들이 부산에서 대통령상을 두고 경쟁을 펼칩니다.
0: 네.
1: 말 그대로 한 달 동안 부산이 대한민국 연극의 수도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작품은 우리 그 폴란드 연출가들과 부산, 울산, 경남 연극인들이 함께 만드는 셰익스피어 작품 템페스트입니다.
0: 네.
1: 이 작품은 국제 공동 창작 공연으로 해서 부산에서 처음 초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연극제, 아동청소년극, 뮤지컬 그리고 프린지 공연까지 정말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부산 연극인 인물 사전 편찬 사업과 그리고 부산 연극인 인물 사진전도 같이 개최됩니다. 우리 부산 연극의 역사를 만들어온 선배 예술인들의 발자취를 시민들과 함께 돌아보는 그런 뜻깊은 자리도 마련을 했습니다.
0: 네.
1: 올 여름만큼은 부산이 영화도시를 넘어서 연극 맛집 부산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슬로건처럼 관객들이 공연을 보고 나서 왔다마 이런 공연도 있었나 하고 감탄할 수 있는 뭐 이런 작품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1: 관객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연극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만나보실 수 있을 것이고 공연을 보고 나오시면서 왔다마 한마디가 자연스럽게 나오신다면 저희는 뭐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정말 공연 선택이 행복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So he explains that the greatest charm of Korea Theater Festival is the rare opportunity to see representative works from 16 different cities and provinces all in one venue and productions reflecting the history, culture and contemporary concerns of each unique region will gather here in Busan. And one of the standout productions he highlighted is Shakespeare's The Tempest, which is a joint international creative production co-created by Polish directors and artists and from the Busan, Ulsan, and Gyeongnam regions as well, making its premiere here in Busan. And significantly, he points out that this year features special heritage projects, including the compilation of the biographical dictionary of Busan theater figures and portrait photography exhibition dedicated to them as well. So he hopes that this summer, Busan will transcend its reputation as a city of film to become a hotspot for delicious theater. And also he promises that the works are prepared so beautifully that audiences will just step out of the theater, naturally just saying the festival's regional catchphrase, which is 왔다마, which means wow, incredible. Well, this year's festival, right, has arranged a wide variety of citizen participatory programs. So how can ordinary citizens come out and enjoy the festival together? 네, 이번 연극제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되었죠.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함께 즐길 수 있을까요?
1: 이번 연극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축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연극제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직접 무대에 오르고 그리고 시민 비평단은 공연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 창작 아카데미에서는 연극 제작 과정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뭐 연극은 전문가만 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매일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지금 여기 내가 있는 모든 곳, 그리고 회사에서의 어떤 모습들, 집에서의 모습들, 친구를 만날 때의 모습이 다들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연극은 우리의 삶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예술입니다. 가족과 함께 공연장을 찾고 공연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연극제를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I love how he phrased it. So he explains that this festival aims to be a celebration co-created alongside citizens. And through the Citizen Theater Festival, ordinary citizens will personally take to the stage while the citizen critic cohort allows them to watch performances and share their distinct perspectives. Also, the Citizen Creative Academy offers a first-hand experience of the theater production process as well. He notes that while many people view theater as an art exclusive to professionals, we are all actually putting on theater every single day. He points out that wherever we are, right, how we behave at work, at home, or when meeting friends, our roles shift slightly and we act a bit differently, right? So, proving that theater is an art deeply intertwined within our daily lives. And he concludes that simply visiting the theater with family, watching a show, and sharing a conversation afterward is more than enough to fully enjoy the festival. Well, with this Korea Theater Festival as a momentum, what kind of cultural city do you hope to see Busan grow into? 그럼 이번 대한민국 연극제를 계기로 부산이 어떤 문화 도시로 성장하길 기대하시나요?
1: 네, 부산은 이미 세계적인 영화 도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연극의 뿌리가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한민국 연극제를 계기로 해서 부산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연극과 그리고 공연 예술의 중심 도시로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국제 공동 제작 그리고 해외 연출과 교류, 아시아 공연 예술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서 세계와 연결되는 그런 공연 예술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젊은 예술가들이 부산에서 작품을 만들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이 한국 연극의 과거를 간직한 도시를 넘어서 미래를 만드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0: 네, 맞습니다. 특히 젊은 예술가들이 부산에 머물면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게 되는데요. So he mentions that Busan is already a world-class city of film, but emphasized that it is also a city where the roots of Korean theater reside. With this Korea Theater Festival as a turning point, he hopes Busan will expand beyond film to grow into a central hub for theater and the performing arts. And looking ahead, he states that Busan must become a performing arts city connected to the world through international co-productions, exchanges with overseas artists, and building of an Asian performing arts network. Also, he emphasizes the need to expand an environment where young artists can create their works and permanently settle down here in Busan.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r. Lee Jung-nam here in the studio, the Busan Executive Committee Chairman for the 44th Korea Theater Festival. We have Kevin messaging in saying, listening to this, life is a theater if you really ponder. I absolutely agree. Kevin님께서는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정말 생각해보면은 삶은 연극인 것 같다라고 보내주셨어요. I absolutely agree. Now, having dedicated such a long time to theater, what does theater mean to you personally, and why do you believe theater is absolutely necessary for people?
2: 오랜 시간 연극과 함께해온 위원장님에게 연극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연극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저는 뭐 연극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사람이 만나고 이야기를 만나고 우리가 집 밖을 나서는 그 매 순간마다 만남이라는 것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연극은 매 순간 무엇인가와 만나는 순간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어떤 예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더욱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런 연극은 그런 시간들을 선물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나면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곧 연극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더욱 많은 분들이 공연장을 좀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So to him, theater is a meeting, right? It is about meeting people and meeting stories. Creating a continuous chain of encounters every single moment, one steps outside the house, right? So he views theater as an art form that connects human beings to one another through the moments of encountering something at every second. And he notes that especially in today's fast-paced era, taking a brief pause to put down one's mobile phone and look into each other's eyes is more important than ever. And he believes that theater is an art that gifts people with exactly that kind of time.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올해 44회 대한민국 연극제가 7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부산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현재 국제연출과전도 6월 27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연극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연극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예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0: 네.
1: 올여름 부산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 연극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연극의 중심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왔다마 부산 대한민국 연극제 개막 공연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0: 초대합니다.
2: right. So he shares that this year's 44th Korea Theater Festival will unfold all across Busan from July 1st to July 26th, noting that the International Directors Exhibition is also currently underway until June 27th. He emphasizes that the festival will offer a special time to witness the past, present, and the future of Korean theater altogether, stressing that theater is not an art exclusive to special people, but rather a story that belongs to all of us. He requests great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the Korea Theater Festival taking place in Busan this summer. He concludes by promising to create a historic moment where Busan once again becomes the center of Korean theater, side by side with the citizens. And before we let you go, I would love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위원장님은 연기해보고 싶은 캐릭터가 있으실까요?
1: 저는 뭐 배우라기보다는 연출가이고 뭐 창작자입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를 연기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내는 일에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출가는 배우보다 대사가 적어서 좀 편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도 만약 단 하루 배우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셰익스피어의 템피스트에 등장하는 프로스페로를 연기해 보고 싶습니다. 네. 프로스페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인물이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이나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인물입니다.
2: 네.
1: 저 역시 연극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 그리고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연극제 집행위원장의 역할도 뭐 프로스페로의 어떤 조금 닮아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한 무대에 모아서 또 연출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저에게는 아주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프로스페로는 마법을 쓰지만 저는 아직 그 정도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가 된다면 뭐 프로스페로를 좀 연기해 보고 싶지만은 저는 창작자로서 앞으로도 새로운 프로스페로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2: 그렇군요. 예. I love that. So he shares that he considers himself a director and creator rather than an actor, finding greater happiness in creating new characters and performing them. And he adds that being a director is also more comfortable since there are fewer lines to memorize compared to being an actor. However, if he could become an actor for just a single day, he would love to play Prospero from Shakespeare's The Tempest. And he explains that it's a character who possesses immense power, and he eventually realize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not power or revenge, but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He views his own work in theater similarly, as he wishes to connect people to people, region to region, and nation to nation. And in a way, he feels the role of a festival executive committee chairman resembles Prospero, and since it really involves bringing diverse people together onto a single stage, though he notes that the role actually uses magic, an ability he does not quite possess yet. Ultimately, he would choose this role if he were to act, and he states that as a creator, he wants to remain someone who continues to bring new roles to life.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with Mr. Lee Jeong-nam here in the studio, the Busan Executive Committee Chairman for the 44th Korea Theater Festival.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Lee Jeong-nam 제44회 대한민국 연극제 부산 집행위원장과 함께했는데요. 위원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Right, and listeners,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Now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강승윤 with 웃어라 그대.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의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My name is Gina. I'm from China and the champion of the 2021 Wannies Festival. I've always been interested in Hanyu culture, like K-pop and K-dramas, since I was in high school, and that's why I came to Busan as an exchange student. Actually, when I first came to Korea, it wasn't easy for me to live here. Things weren't the same as in a drama series. My Korean was limited and everything was still new to me. However, there was one Korean friend from Busan who helped me when I was having difficulty adjusting to life here. I still remember the hearty breakfast that her family made for me. Her family always treated me as part of the family, and that's when my love for Busan people began. Of all the great things about Korea, like K-pop and K-culture, the warmth of Busan people are the best things about living here. I came to Busan to look for Hanyu, and I found true Hanyu in Busan people.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0: Welcome to On The Mic, Made In Busan. I'm Kadra with another brilliant creator here in Busan. 오늘은 시끄럽고 반짝이는 아름다운 소음으로 음악을 만드는 강동수 뮤지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밴드 소음발광 썬타운 걸즈 태평시간 해변지하에서 연주하고 노래하는 강동수입니다.
0: 부산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이 아닐까 싶어요. 벌써 소음발광은 10년차를 맞이하셨죠?
1: 네.
0: 해변지하, 태평시간, 그리고 작년에 결성된 썬타운 걸즈까지 무려 4개의 밴드에서 지금 동시에 활약을 하고 계신데 밴드를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활동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1: 4개 모두

0: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태평 씨가는 보컬 누나랑 같이 지은 이야기를 노래하고 노스텔지어 같은 그런 무언가를 노래하고 썬타운 걸즈는 반짝이고 수수한 이야기를 소음발광은 저의 개인적인 내면의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장르적으로도 나눠지지만 그렇게 나누기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는가로 나누는 걸 더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각각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뀔 수는 있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밴드를 하는 것 같습니다. 표현하고 싶은 음악도 다양한 것 같고요.
1: 여러 가지 밴드를 하고 계시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강동수라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또 이 밴드들이 합류를 하신 게 아니라 전부 동수님이 만드신 밴드죠?
0: 그쵸.
1: 근데도 이 밴드들의 리더다 이렇게 소개하는 대신에 이 모든 밴드의 멤버라고 소개를 해주신 점이 저는 좀 인상 깊었는데요. 그게 혹시 강동수라는 이름으로 솔로 활동을 하지 않고 밴드 활동을 하고 계신 이유와도 좀 닿아 있는 걸까요?
0: 아마 다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제가 생각할 때 뭔가 리더라는 게 좀 밴드를 이끄는 사람이라는 단어잖아요. 일단
1: 그쵸?
0: 저는 노래를 쓰는 사람이지 무언가를 이끄는 데 재능이 없어서 이제 모두가 멤버고 모두가 이끄는 대로 있는 민주적인 형태를 좀 이상적이지만 좀 꿈꾸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노래를 쓰기 때문에 밴드의 방향성은 제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지만 굳이 뭔가 누군가의 삶을 리더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해야 되나?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솔로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함께 작업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멤버들하고 같이. 그래서 밴드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솔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건 한참 뒤의 일이지 않을까.
1: 그런데 오늘은 어느 밴드의 멤버 한 사람으로서 보다는 강동수라는 뮤지션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어떤 밴드의 멤버 강동수입니다 라는 소개 대신 강동수라는 사람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세요?
0: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진짜 모르겠어요. 뭔가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음악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를 소개한다는 거는 너무 어렵네요. 지금 생각하는 대로 말씀드려보면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낭만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쫓는 귀찮지만 낭만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쫓고 싶은 사람입니다.
1: 이제 다른 인터뷰도 그렇고 또 동수님이 하시는 음악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아, 감사합니다.
1: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어도 이렇게까지 성실히 꾸준하게 창작 활동을 해나간다는 게 좋아서만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동수님을 앞으로 가게 해주는 동력은 어떤 건가요?
0: 진짜 좋아서 재밌고 그래서 계속해요. 저는 음악 말고는 이렇게 오래 붙들고 해본 적도 없고 이렇게 재밌다고 느끼면서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가끔 뭐 친구랑 커피 마시는 거랑 바이닐 테이프, CD 뭐 이런 음반들을 사는 것 말고는 크게 재밌게 여기는 게 없어서 그 재미가 저의 동력인 것 같습니다.
1: 만들어 오신 곡 중에서 좀 가장 깊게 남아있는 한 곡을 꼽자면 하나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저는 핑크티라는 첫 번째 EP에 실린 그리고 데뷔 EP에 실린 그런 노래인데요.
1: 네.
0: 제 인생에서 밴드를 위해서 처음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가장 깊게 남아있는데 저는 모든 노래를 순수하게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 사람인데 이 노래는 제 노래지만 진짜 티 없이 맑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억지가 없고 진짜 순수하게 아 나 이게 너무 좋아서 만들었다 라는 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특히 가슴에 남는 곡인 것 같아요.
1: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핑크티라는 곡을 들어보면 아 정말 이 사람이 좋아서 음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곡인 것 같더라고요.
0: 네.
1: 네, 이 모든 활동을 지금 부산을 기반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첫 시작은 부산이셨어도 얼마든지 사실 부산을 떠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부산에 계속 남아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0: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제가 태어난 곳이 부산이고 제가 생활하는 곳이 부산이라서 있는 건데 제가 타지방에 한 체류기간 3-4일이 넘어가면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서울도 한 2주 정도 살아봤는데 이거 너무 힘들다. 바로 부산으로 돌아왔었거든요.
1: 네.
0: 부산에서는 음악하는 거 너무 힘들죠. 멤버 모으기도 힘들고 관객도 많이 없지만 그리고 서울에서 음악하면은 뭐가 달라질까 싶지만 관객이 조금 느는 거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1: 그럼 지금 부산에서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좀 만족스러운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0: 100% 만족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1: 혹시 아쉽게 느껴지시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아무래도 밴드가 많이 없다 보니까 다양한 공연의 기회가 관객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게 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공간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밴드 입장으로도 다양하고 다른 공간들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면 좋은데 공간이 제한적이고 또 리스너가 없어요. 이제 모 베뉴의 사장님께서는 아시아 국가에서 인구 대비 제일 음악 안 듣는 도시가 부산인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관객 매진이 되려면 아니면 꽉 채우려면 타지방 사람들을 무조건 공략해야 된다는 게 이게 좀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부산에서 퀄리티 있는 공연을 개최를 하더라도 네. 부산 분들만으로는 매진을 시키기 어려운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0: 네.
1: 아, 공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 또 이런 애로사항도 있군요. 소음발광이라는 밴드로 이제 10주년을 맞이하셨잖아요.
0: 네.
1: 이제 6월에 또 10주년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연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소음발광이 좋아하는 밴드들과 함께 공연 하게 되고요. 소음발광이 1시간 20분이라는 소음발광 역사적으로 가장 긴 셋리스트를 연주하는 그런 공연입니다.
1: 이 이후에는 휴식을 말씀하셨더라고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쉼 없이 썬타운걸즈 EP와 또 태평시간 정규 1집을 발매 예정이라는 바쁜 일정을 또 살짝 공유해 주셨는데
0: 네.
1: 이렇게 정말 바쁘게 달려서 내가 정말 여기까지 진짜 이런 것까지 해보고 싶다 혹시 생각하고 계신 미래의 일도 있을까요?
0: 엄청 꿈꾸는 거는 딱히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재밌어서 나 이거 할래 재밌어서 나 이거 낼래 이게 되는 게 기본이라서 근데 이런 것까지 해보고 싶다 하는 거라면 늙을 때까지 재밌게 음악을 하고 싶어요. 꿈꾸는 일은 후지록 페스티벌에 출연해보고 싶기도 하고
1: 아하.
0: 뭐 그렇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아쉽지만 저희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인데요.
0: 네.
1: 혹시 본인에게 좀 의미가 있거나 가장 좋아하는 영단어를 하나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0: 핑크로 하겠습니다.
1: 아까 그 핑크티의 핑크인가요?
0: 핑크티의 핑크기도 하고
1: 네네.
0: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기도 해서
1: 아 그렇군요.
0: 네. 또 오늘 대화 나누면서 뭔가 분홍빛이 이렇게 이는 느낌도 들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1: 봄이고 그렇죠?
0: 그러니까요.
1: 분홍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 있죠? 핑크가?
0: 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부산의 뮤지션 강동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메이드 인 부산이었습니다.
2: Welcome back, and thank you very much to Kadra for that lovely interview. To our interviewee, musician Kang Dong-soo-nim. He was one of Busan's most diligent independent musicians and the creative force behind four different bands, including Soum Palgwang, which recently won Best Rock Album at the Korean Music Awards. Deeply rooted in Busan's local music scene, he continues to create the kind of music that feels alive and warm and unmistakably his own. So, the Soum Palgwang's 10th anniversary concert is coming up this week. If you have time, go and check it out. Don't miss the show. You can find the details on the band's social media. All right, let us continue on, my friends, because guess what? In a minute... No, it's not mukbang, so I'm not super excited. I'm excited Haley's going to be here. But before we get into that, let me tell you about our text topic today. We're asking, do you prefer phone calls or text messages or, you know, messaging services? Why do you prefer that method of communication? And send us a song that you want to listen to. 네, 여러분, 전화가 좋아요? 아니면 메시지를 좋아요? 문자 메시지? 왜 좋아하시는지 이유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부에 노래 다 모아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리고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9050 pound 9050 카카오톡 or YouTube live. Alright, let's keep on. Hayley, do you have food for us? No food? No food. But let's get excited to try the trend. Yes, Haley's in the house. It's time to tee tee tee.
3: How are you? I'm well. I'm hungry though. So hungry.
2: Why
3: aren't we doing a mukbang? Great question.
2: We should just be like TTF, try the food. That's the new season show.
3: Eat the trend. Keep the TTT, taste the trend. Hello.
2: Ooh.
3: This is what happens when I am without food. The brain cells are a little slow in firing up.
2: Taste
3: the trend.
2: Good. I like it.
3: Yes.
2: I like
3: but
2: it.
3: But alas, not today.
2: You?
3: I'm doing well.
2: Good.
3: Doing well. How are you?
2: Yeah, good. Delightful.
3: Good.
2: Had a good old day of nothing.
3: Oh. Nice. Very nice. I'm more of a phone call person, especially if there's like important tea to spill.
2: Yeah.
3: I am of the three-way phone call generation. Still am. You can do that on the yellow, the green one. Haven't done it on the green one, but yeah, we've definitely done that among friends, especially for work. I like to call and then I like to summarize what we talked about and send it via text, so we just have the textual proof.
2: Yes.
3: Anyways, that is not what we're here to talk about. Let's dive into the trend.
2: TTT.
3: So one of my favorite places to look out for trends, not just on social media, because the algorithm can be a very narrow field of vision, but the subway.
2: Oh,
3: I'm an avid subway rider. So these days, bag decorations. Every kid, every teenager, and every Gen Z looking person has a fistful of charms.
2: Yeah.
3: Before you see them, you hear them.
2: Yeah.
3: You hear the dangling and dingling. And we're, of course, starting with the classics like the plushies, the little stuffed animals. And these days, can you hear
2: it?
3: The little keyboard.
2: Keyboard.
3: There we go. Our Gen Z producer has one too. So
2: my son has one.
3: He's alpha.
2: Let me tell you, I was in Seoul in Myeongdong and he's like, Mommy, can we buy this? And I was like, what is it? And he's like, and I was like, okay, fine, whatever.
3: And that was such a mom face.
2: It was 12,900 won.
3: 저는 15,000원 썼어요.
2: And I was like, shut the front door. Immediately, if not sooner. What do you mean this tiny piece of rubbish plastic is 12,000 won? And he's been clicking it the whole time and driving me insane because I'm very sound sensitive. Very sound sensitive.
3: You're going to hate this. Would you like earplugs for this particular segment?
2: I don't mind. Actually, because it's part of it, so it's okay.
3: All right. Okay, so you've seen them. You've heard them.
2: Yeah.
3: What are they? So basically, I mean, can you hold up your keyboard? That's wireless, right? It's that, but just take up four keys. Three, four. Our producer is yours is four, right? So mine's four, too. I'm going to do a big reveal later. Some of them in cute little shapes. They're like basically the tactile keyboards with characters on them. Others light up. I want to see our producer. It's just a basic black. Okay, basic black one. So he's going for the simplicity. So, of course, me, being me, I went on
2: a
3: little bit of a market research. So let's take a look in a little bit. So I enlisted my Gen Z, at home Gen Z, my sister.
2: Yeah.
3: And because I needed a camera person.
2: Yes.
3: So we're going to go right to it. All right, so I'm at Samin Station. I've enlisted the help of my sister as a camerawoman, and we're going to go on a hunt to find those keycap fidget keychain thingies. So let's go.
2: I don't know what they're called.
3: The keycap fidget thingies.
2: But that's what they look like to me. It's like, you remember we had the fidget spinners? And it was very good for people who are just like, they need to do something with
3: their
2: hands.
3: They're overstimulated, right.
2: So I like these ones if they didn't have the sound. Because the sound for me is like... It's like,
3: I mean,
2: it does something to me.
3: Right.
2: I don't like it.
3: Right. And I found them.
2: There they are.
3: Yes.
2: What is it
3: the prices. I mean, that was fairly on the cheap side. Oh, and then our producer saying 비싸다, but 5,900원 for the things like four.
2: 싸다.
3: Because it depends. I mean, where'd you get yours?
2: I went to one, and it was like 12,000원.
3: Yeah,
2: 12,900원. 15,000원?
3: Yeah.
2: 이게 뭐야? 15,000원. I mean, they're very cute.
3: They're very cute.
2: I don't think they're worth that much money.
3: Right. And then, I mean, are there batteries that go into them? What's happening?
2: Some of them have lights, right?
3: Yeah, they do. A lot of the ones that I showed you were LED. And then I found...
4: Hold. That is the mother lode. Mm-hmm. Look at them. You can see. And these trends will go out of fashion within about a month and a half.
3: Well, don't say that. I spent money on it.
4: Yeah, well, it's the same with everything. Like, how long was butter duck a thing?
3: Oh.
4: Butter duck was like 6 minutes and everyone was like, out, I'm out.
3: Tutunku, a little bit longer.
4: A little bit longer.
3: Yeah, so, I mean, why are they popular? They're tactile. There's a pattern, because you just mentioned it, the fidget spinners. And those were several years ago, but then they can be lumped into the same category as slime. Are your kids into slime?
4: I love slime. My kids are still into slime.
3: You love slime, because I hate slime. Mm. The stickiness, but I was never a play the dough that you play with child, because I just, the sticky thing kind of bugged me. Mm. Fidget spinners are the stress balls, malangi, which is apparently a trend still. Mm. And they're kind of cousins to the ASMR content, too, with the crinkling and the cracking. So what is it about them? Because for those of us who get overstimulated, they're a way of regulating your nervous system.
4: Mm-hmm.
3: That's what fidget spinners do, because you click on them, you spin them, you squeeze them, you're focusing on the sound or the sensation, the tactile experience, to get away from the outside overstimulation. So the whole point of fidget toys, and they usually have this give, whether they're the keyboard things or the stress balls, they kind of push back. There's a little bit of resistance factor to it, so that helps you focus on that and shut out the world. Other people say, though, there's like a nostalgic aspect to it, the feeling of playing with dough when you're a kid, like tadak, or, you know, and that seems to be kind of the key. You play, whether it be a stimulation factor or nostalgia, that's what people do.
4: I like the dough. Do you know, not the dough specifically, my grandmother used to make, I love the stress balls and slime, but I don't like that the materials that they're made out of. So I like to make just salt dough for my kids. And salt dough, you can bake it and it goes brown, but like you can't eat it because it's salt dough. But it's just flour and water and salt.
3: I do want to do like a more tactile one later on, because apparently there's this thing called wakbu. It's like a breakable ball that you can make with like wax and like busuda. So I want your input. You'll be my advisory board.
4: Okay, good.
3: Of one. All right, so we'll get to that. But then, so let's cue the second video. There's no sound, so everybody come to our NotTube page for that. So these not only work as bag charms, but actually they can replace keyboard keys.
4: Yes, which I think is, that is the kind of main draw for me. So you can actually replace your keyboard keys.
3: So those are the customizable ones.
4: Yeah.
3: And I mean, though, are they practical? Absolutely not.
4: Absolutely not. But look how cute they are.
3: But look how they're adorable. I think if the top ones, because the whole F1, F12, F5, it refreshes. But the other Fs, I don't know what they do.
4: Control F4, screenshot.
3: Oh, interesting. Okay, so the F4 and the F5, you can stay, but the other Fs, and I don't know what you do,
4: they can
3: be replaced with the cute little things. Exactly, because I need my, you know, I need my vowels, I need my enter, I need my space keys. So there's another trend of customizing your workspace.
4: Yeah.
3: And, you know, I do notice that with some of our younger, the Gen Z producers.
4: My son was, he keeps going on, can I get a new keyboard? Can I get a new keyboard?
3: Exactly.
4: No.
3: Because to make it more of your own, trying to comfort you and add some whimsy during your 9 to 6, which is really the worst hours ever. And speaking of prices, yes, for a piece of plastic, 10,000 won, it's a little, but if you go a little on the cheaper side, you can buy the smaller ones for about 5,000 won. I saw like the one or two keys, 3,900. I'm sure if you buy online, you can buy them for cheaper, but I was in the mom and pop stores. But young people say they have this instant gratification factor. And it's kind of the lipstick effect.
4: Yeah.
3: Right? So during the Great Depression, during economic stagnation, small luxuries, aka lipstick, they have a tendency to sell better because people still want to feel like they're pampering themselves. They want to feel a little bit of a splurge, but you cannot afford a bag, a car, God forbid, a home. So we're going to settle with the thingy-mabobs, the
4: lipstick of 2026. But can I tell you something, though? The instant gratification thing, just to pull that up, I think that's a terrible thing because kids these days have no patience, and not just kids these days, but people who are living in the instant gratification era, we are losing our ability to be patient.
3: The self-control.
4: Yeah. And so with things that are on demand, OTT, 배달 음식, everything is like right now, or at least within 30 minutes. And if we can't have it, it's like, 이게 뭐야? 아, 너무 답답해.
3: And we're going to get to the pushback on these toys, but I do have a final video for you on, well, did I come home with something? Of course I did, but what exactly is it? Let's take a look. Welcome to my unboxing and putting together of my

0: The program do not reflect a current time.
1: 엄마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 봐.
2: 아, 부산이 좋아요.
3: 부산이 좋아요.
1: 포 마이 부산.
3: 포 마이 부산.
4: 부산으로 오세요. For my Busan.
5: 부산?
6: For my Busan.
7: 부산 하면 For my Busan.
5: 하나, 둘, 셋.
8: 부산 is good. For my Busan.
9: You are listening to For my Busan.
10: 'Welcome back to our show. Thank you for tuning in to the second half of For My Busan. It's Tuesday, the 23rd of June. I'm Laura McCluckie, and I'm with you all the way until 6 p.m. here at 90.5 and 103.3 FM. 부산 영어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Thank you for joining us this Tuesday. Actually, I heard today is the start of 장마. Is that right? Today is the start of the rainy season?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Come on, computer, tell me. When does, oh, that's capitals, rainy season start in Korea? That's Korea. Yes, Korea. Late June to late July. Well, that's not specific enough. I could have said that myself. Anyway, I think it starts from today-ish. Late-ish June until late-ish July. So get ready for it. I'm not sure how much rain we'll have this year, but yeah. Anyway, we're not talking about rain today. Actually, we're talking about communication. 여러분, 오늘의 텍스트 오브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은 진짜 중요한 질문이 영화파? 영화? No. 전화파? 아니면 메시지파? Which do you prefer? Do you like speaking on the phone or do you like text messages or like messaging on with your thumbs? What do you think? And why? Why do you feel that way? 네, 여러분, 요새는 통화 포비아 아니면 전화 포비아. 폰 포비아. Phone call phobia. 네, 여러분은 전화가 편한가요? 아니면 이메일 뭐 메신저 혹은 문자 메시지 더 편하세요? 그리고 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대는 뭐 우리 가인 씨는 25살이고 우리는 박 PD가 28살이시고 그래서 it's not a 시대 thing. 시대 thing 아니에요. 시대 thing? Good Konglish.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고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람마다 다르다. So, 이것도 무슨 말인지 누구한테 메시지를 들어오는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나한테 뭐 문자 메시지면 okay, no problem. I'll text you back. But some people just blah blah. So, 너무 피곤하겠다. So, 전화를 안 받고 싶은 거예요. Just kidding. I receive all phone calls with equal love. So what about you? #9050, #9050. Text messages are 101. Kakao Talk is free and our live stream is free as well. Get in touch and let us know. We'll gather your song requests as well.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We'll make them into a playlist and then we will send someone a prize, a delightful prize. That will be nice, right? All right, today is a Tuesday, which means we have our weekly PD segment. All of our junior PDs make a video segment every single week, and we rotate every 3 weeks on a Tuesday. Today, it's time for Run to Busan with Park Chan-woo PD. So let's get into it. Where will he go this week?
11: 행사 같은 데는 처음 참여해보는 것 같아요. 친구가 애초에 몇 없기도 하고 필요도 없기도 한데 이번에 런투 부산을 계기로 저도 러닝크루의 매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인데 이미 꽤 많은 분이 모여 계세요. 그러니까 SNS 팔로우 이벤트를 하면 이렇게 여기 스티커랑 그런 슬로건 같은 거를 주시더라고요. 저처럼 혼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친구분들이랑 오셔서 이렇게 3, 4, 5 모여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

0: 100분 달리기 하기 전까지 되게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코팅을 해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사진 찍습니다.
1: 왼쪽!
2: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고 계시는 장애물입니다.
1: 장애물입니다!
2: 화이팅!
1: 화이팅!
0: 이제 본격적인 출발을 하려고 해요. 그룹을 나눠서 뜹니다.
3: 저는 러닝크루가 하하호호 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본격적으로 뛰는 곳이네요. 뭐 이번 제대로 뛰어보겠습니다. 런투 부산. 출발합니다.
0: 자, 이렇게 3그룹 맨 마지막 후미에 붙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4km 코스를 끝까지 완주하고 이후에 따로 개인적으로 한번 더 뛰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달려라 부산 러닝크루와 함께합니다.

0: 최근에 러닝이 유행하게 되면서 러닝 크루들도 논란이 좀 생겼잖아요. 러닝 크루에 대한 어떤 나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달려라 부산 러닝 크루는 달리는 자세부터 하던 운동 그리고 러닝 매너까지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관리해 준다는 점에서 부산 시민분들이 한 번쯤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선 선두 그룹들이 반환점을 돌아서 오고 있습니다. 똑같이 한번 파이팅으로 길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까 사전 운동을 한 게 확실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게 평소보다 좀 덜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게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확실히 달리기가 사전 운동이랑 보강 운동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반환점부터는 스쿼트를 한번 좀 올려보겠습니다. 앞에 선두 그룹들을 조금씩 조금씩 한번 쫓아가 볼게요. 저기 앞선 분들이 이 그룹 러너분들이 맞으시겠죠? 쫓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달리기로 왜 하시나요? 저는 좀 디프레스 되거나 좀 우울감 같은 걸 느낄 때 달리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러닝 같은 운동이 그런 기분을 되게 쉽게 바꿔주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이유로 무엇을 얻기 위해 달리기를 하시나요?
1: 이제 한 군데 뛰는 것보다 여러 군데 뛰는 걸 좋아하는 그런 걸 봤을 때는 부산이 바닷가 쪽이 뛸 때가 많으니까 뛰기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좋아요. 뛰면 좋아요.
2: 그냥 달리는 게 좋으신가요?
1: 시간 만나면 계속 뛰고 싶고 네. 그냥 너무 좋습니다.
3: 일단 런트립으로서 부산은 지역적 특성도 많아요. 바다, 산, 도시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다 어우러지면서 저희가 달리기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부산은 야경도 한몫을 합니다. 저는 달리기를 할 때는 아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달리는 거에만 오로지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 달린다 보시면 돼요.
0: 제 인생 첫 러닝 크루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혼자서 모른 데까지 한번 뛰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질 거랑 해수욕장 코스를 잠시만 벗어나면 이렇게 조용한 모른대로 가는 나무데크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른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네요. 자, 런투 부산 4화 부산시랑 부산 생활체육과에서 주관한 달려라 부산 러닝크루 해보니까 자율관리한 러닝크루는 오히려 혼자 달리는 것보다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준다는 걸 느꼈어요. 혼자 달릴 때보다 이렇게 옆에서 화이팅을 불어넣어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혼자 달리지 않고 이렇게 뭔가 소속감을 느끼면서 달린다는 것 자체로 조금 더 파워업이 되는 걸 느끼는 하루였거든요. 여러분들도 시간 될 때 달려라 부산 러닝크루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월까지 매주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언제든지 한번

It's time for my Busan playlist. Actually, no, let's scrap that. It's time for our Busan playlist. This is the segment where you give me the songs that you want and I play them. We build a playlist together. Basically, that's it. It's very easy. 여러분, 오늘 이 세그먼트, 오늘 또 지금 이 세그먼트 Our Busan Playlist이라는 세그먼트인데 여러분을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곡도 하고 우리는 다 모아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재밌게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자. 채민경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okay. So today's text topic was communication. Do you prefer text messages or phone calls? And why do you prefer that method of communication? 네, 여러분 오늘에 대해서 오늘 토픽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화 좋아하세요? 아니면 메시지를 좋아하시는지 여쭤봤는데 혹시 이유도 같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곡도 받고 있죠. 그래서 신청곡도 It's not too late.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예, 라이브 스트리밍 아니면 카카오톡 아니면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9050-9050 for 101. Everything else is at BEFM or Busan Yeongbangsong and is free. All right, here we go. Here's some text messages. 7841님. I prefer messages instead of phone calls. I prefer texting to calling because I can send a message when it's convenient for me and the other person can read it when it's convenient for them. Yes, I kind of agree. 0311님 says, I like messages, not phone calls. I can message when I'm free. Same thing. I can message when I'm free. And also a phone call is only when the other person is ready. Yeah, that's true. That's very true. So I feel the same. But at the same time, there are times when I want to phone. Like if it's urgent, I want to phone someone and be like, hello, 여보세요? 얘기해야지. You know? Sanyun Kim님 says, I'm up for both calling and texting. I'm a 아저씨, 낀 세대 아저씨, who had to adapt to both analog and the digital era, and now even AI. Yeah, me too. Me too, 나도. 이세용님 says, pretty used to messages now. Most people in Singapore try not to call unless urgent. Sending messages means the recipient can reply at a suitable time for them. Less stress. Yeah, it does seem more kind of 배려, right? More considerate for the other person. But then I get so many messages these days, and especially like spam messages from all of these apps that I don't even know how they get into my phone. And I'm like, why are you sending me like so many messages? I don't like it. What is it? TX, what are you writing? Tell me the message. Send me the message. Park PD's writing me a note. Yeah, OTT platforms as well. And the thing is, you can turn off your notifications, but then you miss out on all the things. It's an attention economy, you know, attention economy.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 메시지로 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성주님,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문자보다는 전화가 훨씬 편합니다. 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귀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화를 해도 다 받질 않더라고요. 저랑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만 듣기 싫은 건 아니에요. 모두 다 목소리는 안 받고 싶어요. 예. 그리고 난 특히 며칠 전에 저희 은행한테 통화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받기 싫어. 뭐라고 해야지. 그래서 안 받았어요. 자, 다음. Who else? 착한 맛님 saying 저는 비즈니스적으로 대답해야 할 때는 문자나 카톡을 주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전화로 대답합니다. 맞아요. 근데 요새는 다 메시지 어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편하잖아요. So basically everybody says the same thing. I'm from an older generation, so I enjoy the phone, but these days people don't really pick up my calls. Is it because it's like 부담? What is 부담 in English? Burdensome. But we don't say burdensom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아이고, 서이소. Welcome to Busan.
4: Hi, it's nice to meet you. I came here to look for some clothes.
2: 옷 보러 왔는가 봐. 우리 여기는 옷이 흙수로 많거든요. 함 둘러 보이소. See.
4: Wow, I've never seen this kind of floral design back in my country. I really like it.
2: 아이고, 이 꽃무늬 자켓이 마음에 드는갑네요. Try, 한번 입어보이소.
4: I'd like to try it on, but I'm not sure if it'll fit.
2: 보자, 사이즈가, 아, 요 좀 작을 것 같기도 해 보이는데. 평소에 뭐 입어요, 사이즈?
4: I'm usually a large.
2: 얼라지라 하면은 이게 라지보다 큰 긴가? X라지?
4: I'm usually a large, so I think an extra large might be too big for me.
2: 얼라지 말고 엑스트라 라지. 아이고, 이거는 또 무슨 사이즈고? 얼라지 노, 엑스트라 라지 노, 엑스라지 예스.
4: I have no idea what you're saying, but I'll just try the jacket myself.
2: 이거 지금 입어본단 말이지요. Okay, try. 아자, 이렇게 자, 걸쳐 보이소.
4: How does it look? It feels a bit tight on me.
2: 아이고야, 엄마.

0: 마츠모시네 마츠모 딱 맞네요 딱 맞아 코렉트
1: No, the shoulders feel tight. I think I should try the extra large. Can you give me that one?
0: Extra large 그거는 없고 X large 괜찮아요 요 사이즈 오케이? 오늘 배워볼 표현. 평소에 라지 사이즈를 입습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1: I'm usually a large. I'm usually a large.
0: I'm usually a large.
1: 옷 사이즈를 이야기할 때 라지 사이즈는 a large size라고 합니다. 혹은 줄여서 a large라고 해도 됩니다. Small size는 a small size 혹은 a small. Medium size는 a medium size 혹은 a medium이라고 하면 됩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평소에 라지 사이즈를 입습니다. I'm usually a large.
1: I'm usually a large.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All-Star
3: English.
2: You know how everyone's always searching for the secret to success? But have you ever heard this saying? Success is contagious. 성공도 전염이다.
3: You know, it really is. There's a scientific theory called social contagion. So just like yawning, we unconsciously mimic the habits, energy, and mindsets of the people we spend the most time with.
2: Ah, like you're the sum of your 5 friends. 이런 말도 있습니다.
3: 네.
2: So if you hang out with driven, positive people, your brain literally hardwires itself to follow suit. Your baseline changes. Want to level up? 여러분의 이브닝 영어 친구?
3: All-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2: Hi.
3: Hello, hello. Who are you?
2: Asia입니다. I'm so caffeinated right now. I don't know if I'm going to shishinada or I'm gonna. I don't know what I'm saying on my own.
3: 네, 여러분, Asia 좀 뭐 드셨어요? 뭐 먹었어요?
2: 일단 보통 아침에 보통 하루에 이제 아이스 라떼 한 세 잔 정도는 마신단 말이에요. 세에서 네 잔 정도. Because like I love 아이스 라떼. 어제도 잠자기 전에 마셨어요.
3: 근데 caffeine보다.
2: I have a problem.
3: Caffeine보다 배 아프지 않아요?
2: 아니, 너무 맛있어요. 아니, 엄마가 맨날 이제 우유 너무 많이 마신다고 네. 그러는데 너무 맛있잖아요. And then 오늘은 또 이거 하기 전에 Andrew랑 같이 먹방을 찍었어요. 편의점 꿀조합 영상 올라오면 많이 봐주세요.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나나 우유 플러스 라떼.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커피숍을 갔어요. 평소 많이 가는 곳인데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아는 분 만나서 까먹고 디카페인을 주문해야 되는데 카페인을 주문해 버린 거예요. So I am very very caffeinated right now.
3: 네. 나 벌써 한숨 나오지 왜 이렇게? 이분이랑 그래도 50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민수고요. Welcome to All Star
2: English.
3: 네, a very hyper Asia와 함께합니다 오늘. 네. 일단 혹시 네. 말이 너무 빨라지거나 if 네. you
2: then just like 속도 돌려주세요.
3: 그쵸. 쓰러지기 전에도 말 미리 하세요. 일단 쿠션이라도 좀 깔아줄게요. 아시겠죠?
2: 네. Thanks.
3: You know, these days, if you open up a search engine, you'll find endless tips on how to be successful or make more money.

0: So those people that like get up because they have stuff to do. Obviously, taking care of your daughter, getting her ready to go to school. That's one of them. But you know, like I don't know, spend some time meditating, go for a jog, make breakfast, and then it's like 7:30, and then you get your daughter ready. Oh, 진짜 부러운 것보다 이해가 살짝 안 되기도 하고요. Like, I don't understand where they get their energy from.
1: Okay? I guess then for me, it would be like doctors, because now I'm studying medical sciences and I've realized how hard it is like to become a doctor and how like every day is like a trial. And like for doctors, if they make a mistake, it's like someone's life is on the line.
0: Yeah.
1: So I guess I definitely have much more respect for doctors now.
0: Oh yeah.
1: So.
0: Oh yeah, for sure.
1: Yeah.
0: Right? Because that's what you're studying, right?
1: Yeah.
0: 네. 어, PD님 죄송하지만 에이샤 화면이 좀 너무 자주 나오네요. 네. 왜 제 화면이 너무 계속 작아지는데요? 혹시 부스타 여러분 혹시 불만 있는 건 아니죠? Right?
1: 있대요, 불만이.
0: 있대요. 누가 합니까? 네. 일단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제가 필터링 안 되거든요. 네. 혹시 누가 부탁했는지 이 아시아와 민주 화면 비율 누가 부탁했는지 여러분 네 알려주세요. 자, 성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성공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방금. 자, 그러면 나 너한테 딱 붙어 있을래? Right? 네, 이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뭐 딱 붙어 있을 거야. 너만 따라갈 거야. I'm sticking with you.
1: Yep.
0: I'm sticking with you. Stick. 붙다 뜻이잖아요. 뭔가 찐득찐득할 때도 sticky라고 하잖아요.
1: Yes.
0: So
1: sticky.
0: I'm 그렇죠. I'm
1: No, 그거 Tyler the Creator 노래.
0: 아, 오늘 Tyler 있는데 why do I not know that song?
1: 그거 그 sticky situation. 오, 그거 어떻게 이걸 몰라요? 힙합 좋아하면서?
0: Tyler 팬인데. 일단 다시 두
1: 번 찾아볼게요. I think you know.
0: I'm sticking with you. 너랑 딱 붙을 거야. 네. 근데 뭐 따라다닌다 말도 할 수 있잖아요.
1: 네. 네.
0: I'm tagging along.
1: Yeah, like, can I tag along with you?
0: I'm tagging along. 왜냐면 미국에 그 태그라고 게임 있잖아요. 어린애들.
1: 술래잡기.
0: Right? Isn't 술래잡기 hide and go seek?
1: No, hide and seek is 숨바꼭질.
0: 아, 맞네. 생각이 다 안 난다. 네, 술래잡기 is tag, right? So what you do is tag you.
1: If tag somebody's another person.
0: 그쵸. Okay. Somebody runs around chasing other people, and when you 만져 like this, when you touch them, you're tagging them. Okay?
1: Yes.
0: So I'm tagging along with you. 뭐 이렇게 뭐 따라 다닐 거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네. Or I'll stay by your side. 이거는 특히 좀 힘든 뭐 친구나 그렇죠. 좀 힘든 상황을 겪는 분한테 이렇게 위로 말. I'll stay by your side.
1: Yeah, or
0: 같이
1: like
0: 있어줄게.
1: 아니면 이제 민수님이 완전 이상한 말 하고 있을 때 저한테 stay with me, Asia. Stay with me. 끝까지 말 들어봐.
0: 맞아,
1: 이럴
0: 맞아.
1: 때.
0: Stay with me. 잘 듣고 있지. 일단 끝까지 들어봐. Stay with me라고 하죠. 네. Alright, 여러분, welcome to the Tuesda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오늘 재밌는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어떤 코너가 기다리고 있죠?
0: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Fun little balance game we have going on with Asia. 세대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스타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1: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EPQ, 전 국민 영어 한마디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죠. Easy Peasy Quiz. It's a real-time call-in English quiz. Just pick A, B, or C. 세 문제만 맞추면 prize 겟할 수 있어요.
0: 네. So many great prizes that you could get. 자, 여러분 전화번호 저장하세요. 지금 051-744-6693-6694-6695-6696. There are four phone numbers that you could dial. It's up to you. It's your choice. 퀴즈 코너 시작하고 한 6시 45분쯤 노래 나갈 때 그때 전화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All right, let's get it.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Weather Fairy is back. 날씨 오지게 시간이 왔습니다.
1: What's wrong with the weather? 네? Is it 장마?
2: It's not even 장마. It's like I feel like
1: 네네.
2: it's
1: just gloomy.
2: Like pre-summer again. It's like late spring.
1: 추워졌어요.
0: 조금 이제 좀 초입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2: 네. 추워요 오늘 밖에.
0: 그러니까요.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추웠나요? 시원한 게 아니고요.
2: 분명히 뭐라고 했죠? 기억도 안 난다.
0: 어제는 제가 그 시원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내일은요 오늘보다 even cooler 더 시원하겠습니다. 자, 내일의 기온인데요, tomorrow will be lower 20 degrees and high of 24 degrees. 보통 이제 이맘때면 30도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찾아보니까 rain is the answer.

0: 내일은요 하루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강수 확률이 more than a 60% chance of rain, so rain throughout most of the day. 그래서 기온이 오르지 못하고 조금 더 시원해지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람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바람이 조금 약간 강했잖아요. 네. 내일은 조금 더 강하겠습니다.
1: 그래가지고 시험 끝나는 말에만 그래요 저한테.
0: 아예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산을 쓰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어 표현이 있는데요. 있는데요. 진짜 영어 표현이 있는데요. 자, save it for a rainy day. 아, 이게 뜻이 나중을 위해 아껴두다인데 예문으로 I'm saving some money for a rainy day.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어.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터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하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terscar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 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2: 네. 자, 다은님이 말합니다. 어? 내일 한이형 오는 날인데 비가 와요? 라고 질문이 왔는데요. 일단 내일 비 안 오면 어떻게 할래요?
0: 네?
2: 내일 비가 안 오면
0: 어떻게 할래요? 내일 와요. 내일 올 수밖에 없습니다.
2: 아니, 혹시 what if it doesn't rain?
0: 아, 전 그거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2: What if 와요. though? What
0: no,
2: if
0: no,
2: it
0: no.
2: doesn't rain?
0: No if. 와요. 아, 옵니다.
2: 한영이 오는데?
0: 와요.
1: 발라드 아. 듣기 좋으라고.
2: 알겠습니다. 자, 날씨 조정님 두고 보겠습니다.
0: 바이바이.
3: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리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2: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3: 매주 수요일 목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1: 그건 네 생각이고.
4: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은 그건 네 생각이고.
2: Generation strange and strange change and so do ideas.
1: What is wrong with us today?
2: 나는 카페인 안 마셨는데 왜 그렇지? 네, welcome to That's What You Think.
1: 네 생각이고.
2: 네 생각이고. 말이 더 짧아지네요, 얘기가. 네. A fun little would you rather balance game we have with our listeners. We get to see what and how generations choose, practice a little bit of English. And because of the age gap, we really get to see, you know, what like adults and younger adults.
1: Yeah.
2: 이제는 young adults잖아요, 이제. 맞죠?
1: 맞아요.
2: 네.
1: 유유유유유.
2: 아니, 그렇게 유유할 필요는 없거든요.
1: No, honestly, I think I like the freedom.
2: 아, 그래요?
1: 네. We'll talk about that later.
2: 좋아요.
1: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말하고 영어도 같이 해보는 시간이죠. 우리 부스타들의 선택을 보내주시는 건데요. And if your message gets picked, there's a special gift waiting for you from Allstar. 소개된 메시지 가운데 뽑힌 분들께는 올스타가 선물도 드립니다.
2: 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But real quick, you know how I say I was envious of people? That wake up early and are so like energetic and
1: 네.
2: a lot of stuff even before 7:30.
1: Yes.
2: We have Lee Se-young chiming in saying the trick is to shift your bedtime and wake up by 15 or 30 minute steps. Okay.
1: Oh?
2: So maybe for like 1 week,
1: yeah.
2: I wake up 15 minutes earlier.
1: Okay.
2: And then I up that to like 30 minutes. And then, like, I don't know, after a month, I'm, like, waking up, like, an hour earlier.
1: So a gradual change.
2: 그쵸. 네. Step by step. Baby steps, right?
1: Yeah, that's
2: so
1: good.
2: So gradually, you'll be able to wake up earlier이라고 하는데.
1: Nice.
2: 그렇게 하면 한 달 뒤에

0: 6시에 일어나지? 5시 정도는 일어나기 싫은데.
1: Right? Dude, what's your point?
0: I want to wake up early.
1: 뭐예요?
0: 근데 혹시 피곤할까 봐. That's what I'm worried about.
1: Sleep 네. earlier.
0: Oh, but I have so much stuff to do.
1: 네. You're just doomed.
0: 자, 오늘의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Go!
1: 오늘은 부모 자식 밸런스 게임인데요.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s changing, not just in Korea, but around the world. Parents and children are spending less time together, but at the same time, many are trying to build closer and more open relationships.
0: That's right. So parents are becoming more like friends, right, to their kids. Mm-hmm. Children are becoming more independent. So family values seems like it's evolving, especially in these society these days.
1: Yeah, but despite all these changes, one thing hasn't changed. People still want to feel understood and connected to their families.
0: So today, we're going to see how these parent-child relationships are evolving through some fun parent versus child balance game questions. So 많은 참여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With your experience, right, as maybe a parent or a child. Now, question for you, Asia, before we get into it. Would you say your parents give you a lot of freedom, or are they more the type to say, 안 돼, no means no?
1: I find that a lot has changed since I, like, literally moved to Canada by myself.
0: 네.
1: I say before, they were definitely on the more of the strict side.
0: Mm-hmm.
1: Like, 현장 체험 학습 갈 때도 부모님이 다 직접 데려다 주셨고. And I did hang out with my friends, but my parents were always there. Or my grandma was there. Or, like, I didn't have as much freedom.
0: 네.
1: But after, well, I mean, I did move across the country.
0: Yeah.
1: And then after I came back, my mom and dad are definitely more lenient.
0: Oh, lenient. 이 단어도 좀 뭐가 좀 풀어주는.
1: 네.
0: 그렇죠. 너무 막 이렇게 너무
1: yeah,
0: 뭐라
1: like,
0: 그러지?
1: Yeah, 좀 더 그냥 strict하게 가둬두는 게 아니라 그래 뭐 알아서 해.
0: 조금 풀어주는 거죠.
1: Yeah, like I was shocked. Like before, I didn't really have much of a curfew because 엄마 아빠가 이제 놀면 이제 한 두세 시간 정도면 이제 문제가 조금 오기 시작해요.
0: 네네.
1: But now 성인 되고 나서 like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한 12시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그냥 where are you 이 정도만 연락하지 굳이 오라고 이렇게 완전 눈치는 주지 않아가지고.
0: 아 그래요? 이게 정상인가? 저는 고등학교 때. 그냥 뭐 친구들 뭐 뭐지 밤늦게 뭐 영화 보고 그 크리스피 크림도 진짜 아 크리 KK 도넛 있잖아요. 네. 거기 KK 도넛도 진짜 밤늦게까지 하거든요.
1: 네.
0: So we eat donuts and hang out. 한 2시 3시인데
1: 남자잖아요. 아들이니까.
0: 아, 그런가? 연락 하나도 안 와. 네. I mean I would let them know I'm going to go watch a movie and we're going to hang out. 네.
1: Or like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이랑 영화관을 갔어요.
0: 네.
1: 캐나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뒷좌석에 앉으셨어요.
0: 귀엽다.
1: But that was cute because so I really like my Canadian grandparents.
0: 맞아요. So folks, I want you to think back maybe to your childhood when you were a student or maybe if you're a parent now, right? 혹시 지금 부모라도 네, 오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밸런스 게임에.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2: Round 1.
1: Would you rather have a child exactly like you versus be raised by parents exactly like you? This is a tough question.
0: 어렵다. 자, 여러분. 나 같은 자식 낳기 or 나 같은 부모에게 자라기.
1: Very, very hard.
0: 자, 의견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9050#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Alright,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 저는 근데 어려운데
1: 네.
0: For me, if I raised a kid exactly like me, 진짜 매일같이 한숨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That's why 진짜 저의 부모님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Raising a person
1: here.
0: Like a kid like me, a son like me. 그래서 차라리 I would be down to have a parent like me.
1: Okay.
0: Right? 네, 뭐 because my parents' interests, like my dad's or mom's interests, don't really align with mine.
1: 네.
0: 그래서 아빠 막 골프랑 막 낚시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애였을 때도 싫어했고 지금도 싫어해요. 네. So 근데 현하게 하루가 좋아하는 거, 뭐 키즈 카페 막 가서 막 놀고 막 뛰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현하게 저는 하루 아빠 그런 거 싫은데 근데 가서 제일 신나게 놀아 제가.

0: I had to like at a, I don't know, like, I guess high school would be a young age to still do that.
1: Yeah.
2: 네, 그래서 저 어릴 때부터 이 뭐라 어른 생활을 조금 했으니까 I feel like into college, doing laundry, washing the dishes, making rice.
1: Yeah,
2: right?
1: Me too.
2: Okay, 이런 거 좀 자연스럽게 잘 되더라고요.
1: Me too. I was like, I guess I didn't really have a choice. Because 엄마 아빠는 한국에 계시고 저 혼자 캐나다 갔으니까.
2: Uh-huh.
1: So I had to grow up. And I would choose, so 스무 살부터 독립해서 that option. Just because I don't want to burden my parents.
2: Oh.
1: You know, it's just like, they should live their life too. 제 인생 사셔야죠.
2: 우리 이제 많이 컸다.
1: 아니, 맞잖아요.
2: 많이 컸다, 어떡해.
1: I just, but this doesn't mean that I don't want to live with my parents kind of thing. I just... Will we live our lives separately, but also in the, we will meet though.
2: Like, sure.
1: I definitely see my mom and dad moving next door as soon as I have a kid.
2: Oh, really?
1: 그럼 진짜 그럴 것 같아요.
2: 그러면 진짜 완전 it's like you know manna from heaven sometimes. 그런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나중에 진짜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진짜 그렇게 situation 들어오면요. So me, I can't imagine living with my parents even like these days. 진짜 아마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으면.
1: But like that's because you're opinionated adult. I feel like I don't have opinions yet.
2: 네.
1: I'm not old enough yet.
2: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ould you rather live with your parents for your entire life or move out at 20? 여러분의 20살을 생각해 봅시다. Think back to when you were 20. All right? Could you have moved out? 20-year-old Minsu? 충분히.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Yeah.
2: 어, 20살이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 너무 좋았을 것 같아. 네. All right, we have a lot of messages coming in. Username saying, 아, 에이자가 내가 낳았어야 했는데.
1: You sure?
2: 네.
1: I come with my cons.
2: 그쵸? 네, 유저님이 그거 다시 잘 생각하려고 합니다. 네. 네. 에이자 옆에 있으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1: Gee, thanks. Well, 네. speaking of 독립하다, what are some English expressions we can use for
2: 자,
1: that?
2: 자, 뭐 독립하다, become independent 이렇게 말하잖아요.
1: Mm-hmm.
2: 네. 근데 독립하는 게 the first big step is
1: 나가는 거.
2: 나가는 거, 집에 나가는 거잖아요.
1: 네.
2: 그거는 moving out라고 합니다.
1: Like moving out or moving in?
2: 네, moving out는 집 어디서 나가는 거고,
1: mm-hmm.
2: moving in 어디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1: Like I'm moving into my dorm on like August something, you know?
2: 그렇죠. 그리고 Like as a young adult, 이 말 진짜 하고 싶잖아요. I have my own place.
1: Oh,
2: my own place.
1: Yes.
2: 내 집.
1: 네.
2: 그렇죠. 내 산. 맞죠? So I have my own place. 이라고 진짜
1: yes.
2: my 집. 내 집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 경제적 뭐 자립을 뭐 말을 할 때 I pay my own bills.
1: Yes, I actually pay for my own phone bills. So 되게 뿌듯. 캐나다 폰만. 한국 폰 말고.
2: 아, 핸드폰 말고?
1: 한국 거 말고 캐나다 계정. 캐나다.
2: 아, 캐나다 거.
1: 네. 자동이체.
2: 뭐, 그렇죠. 한 달에 뭐 10분만 뭐 쓰는 거 이런 건 아니죠?
1: 어, 아니요.
2: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말 쓰면 얘 좀 어른 됐다라고 막 그런 좀 이렇게 티 낼 수 있잖아요.
1: Yeah. Or on my own feet. I like 네. that too.
2: Oh yeah.
1: I'm standing on my own feet.
2: Standing on my own feet. 이렇게 부모 도움 없이 그냥 내가 혼자 알아서 잘 있다, 잘 생활한다, 잘 서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여러분, a lot of messages coming in. So don't worry if you don't get to your messages. 문자 요정이 2부에 꼭꼭꼭 챙길 겁니다.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participation in today's. That's what you think.
1: 그건 네 생각이고.
2: 좋았어요. 자, 여러분, let's get it moving right along. Time for today's EPQ.
3: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1: 네, Easy Peasy Quiz!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세 문제만 맞추시면 됩니다. Just pick A, B, or C.
2: That's right. Answer three very easy English questions. And if you get them correct, all of them correct, you could take home so many great prizes.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coffee coupon is yours. Second question correct, the chicken combo going your way.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if you get that righ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1: 맞습니다. 1번 맞추면, 한 번 맞추면 커피, 2번 맞추면, 두 번 맞추면 치킨.
2: 1번 맞추면. 한번 맞추면 맞아요. 한번 맞추면 커피는 드리죠. 첫 번째가 한번 맞추면. 네.
1: 네, 세 번까지 맞추면 백화점 상품권 아니 3번이에요.
2: 3번.
1: 3번까지 맞추면 백화점 상품권 5만 원. I need to stop drinking coffee.
2: 네, 커피 여러분. Too much caffeine right now. In Asia system.
1: I'm overly caffeinated.
2: 네. 여러분, 그래서 전화번호 다 저장하셨죠? 0517446693 6694 6695 6696입니다. 여러분, are you ready? Are you ready?

0: All right, seems that we have today's contestant for EPQ. 자, 오늘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아,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밀락동에 살고 있는 4학년 김은진입니다. 지난번에 꼬부기 기자로 방송국에 다녀왔습니다.
0: 너무 귀엽다. 자, 김은진 학생이라고 했나요?
1: 네.
0: 아이고, 네. 목소리도 너무 귀엽다. 은진 학생. 우리 방송 어떻게 알게 됐어요? 우리 방송 어떻게 참여하게 됐어요?
1: 아, 제가 제 실력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0: 실력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와.
2: I find she's so smart.
0: 이미 이 뭐지 그 confidence가 있으니까.
2: 네, 완전 멋져요.
0: 너무 잘 것 같습니다. 아까 김은진 님이라고 네. 하셨죠, 학생.
1: 네.
0: 근데 은진 학생 전 오늘 뭐지 그 좀 조심스럽게 방송을 할 거거든요. 예전에 네. 학생 한번 출연했는데. 제가 울렸거든요, 네. 학생을.
2: 아니, 민준님. 아니, 은진 친구한테 그러면 어떡해요.
0: 아니, 혹시라도.
2: 무시해요, 은진 친구.
0: 네, 은진 학생 너무 씩씩하게. 오늘 그냥 씩씩하게 하면 진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민수 오빠랑 네, 에이자 언니 말을 잘 들으면 힌트도 많이 줄 거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잘 들으면 정답 다 잘 맞출 수 있으니까 화이팅! 네.
1: 감사합니다.
2: 네. 은진 친구 지금 벌써 칭찬받았어요. 사람들이 민수님보다 발음이 더 또렷해서 듣기 좋다고 칭찬받았어요.
0: 네. 자, 그리고 선플라워님 차단됐습니다. 네. 자, 은진님 Are you ready?
1: 네.
0: 자, yeah, let's get it. Question number one. 나갈게요.
3: Question number one. Listen to the animal sound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Which animal says meow? A. Dog. B. Cat. C. Cow. D. Duck. What's your answer?
0: 정답은요?
1: I think it's B.
0: B.
1: Cat.
0: Wow! 바로 맞췄습니다. 은진 학생. 맞습니다. cat 영어로는 meow라고 하잖아요.
2: 네.
1: 네.
0: 은진 학생 혹시 dog 영어로 무슨 소리 내는 줄 아세요?
1: bow
0: bow. bow wow. bow wow 들어 하잖아요. 오, 맞아 맞아요. see cow는 미국에서는 영어로는 cow는 moo라고 하는데 한국에는 meh라고
2: 네.
0: 하더라고요.
2: 네, 맞아요.
0: 좀 안 맞고. Asia, do you know what sound a duck makes?
2: Quack.
0: Quack. Quack. 비슷하네요, 그거는. Quack. Quack. Yeah, I see the similarities. 자, 은진 학생. 일단 첫 번째 거 맞췄으니까 뭐 드리죠?
2: 커피, 은진 친구 커피 어머니가 드시겠죠?
0: 네, 커피는 네. 어머님한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2: 어머니 너무 좋으시겠어요.
0: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제 갈 건데 이거 맞추면 뭐를 드리죠?
2: 치킨 세트. 이건 은진 친구 먹을 수 있죠.
0: 자, 은진 학생, are you ready?
1: I'm ready.
0: 자, let's get a question number two. Aisha?
3: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Minsu,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4: Not yet.
3: What does not yet mean? A. 벌써 했어. B. 절대 안 해. C. 아직 안 했어. What's your answer?
1: It's C.
0: C. 아직 안 했어. 은진 학생, 한 몇

0: 100% 확실합니까?
1: 100%.
0: 100%. 자신감. 와, 100%보다 더 올라갈 순 없잖아요. 맞습니다. 좋아요. 두 번째 문제까지 맞췄으니까 치킨 쿠퍼까지 올스타가 쏩니다. 현진 학생. 맞아요. Not yet는 그렇죠. 아직 안 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벌써 했어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에이샤?
2: I've already done it.
0: Right. I already did it or I did it. 절대 안 해.
2: And don't even think about it.
0: I will never do it.
2: Yes.
0: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안 했어. Not yet. 였습니다. 와, 은진 학생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3: 왜요? 완전 뭐라 하죠? 똘망똘망하다. 네. 제가 다 뿌듯해요.
0: 은진 학생 확실히 이 자신감. Confidence.
2: Don't lose that, girl.
0: 네, 진짜. 너 좋아. 목소리 너무 힘차고 좋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남았는데요. 이거 맞추면 뭐를 받을 수 있죠, 에이샤?
3: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이 걸려 있어요.
0: 5만 원
3: 너무 큰 돈입니다.
0: 이거 맞추면 뭐를 사고 싶어요, 연진 학생?
1: 아마도 제 생일이 7월이라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에 아마 드릴 것 같습니다.
0: 아니
3: 충격.
0: 자기 생일인데.
3: 오 마이 갓.
0: 부모님한테 감사 마음으로 그걸 준다고요?
3: 이런 애가 있었구나.
0: 우리 하루 오늘 듣고 있나? 은지 학생 몇 학년이라고 했죠?
1: 4학년입니다.
0: 4학년. 아, 일단 우리 하루도 은지 학생처럼 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어떡해. 우리 PD님도 아, 은진이 내가 낳았어야 했는데 라고 하네요. 좋아요. 자, 마지막 문제까지 맞추면 커피, 치킨, 백화점 상품권까지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은진, are you ready?
1: I'm ready.
0: Let's get it. Question number three.
4: Listen carefully to the question and choose the best answer. You didn't understand what your teacher said. What should you say? What is the best way to politely ask someone to say something again?
3: 선생님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을 때 다시 말씀해 달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4: A. Sorry? Could you say that again, please?
5: B. What?
4: C. Huh? Speak loudly. What's your answer?
1: It's A.
0: A. I'm sorry. Could you say that again, please? 이거를 고른네요, 은진 학생. 여기서는 네. 한 몇 퍼센트 확실합니까? 이건 100% 아니네.
1: I trust my gut.
0: You trust your gut?
2: We are talking to a fluent English speaker right now.
0: 은진 학생. 어떻게 그런데? 어떻게? 은진 학생.
1: 네?
0: 은진 학생.
1: 네?
0: 맞췄어요. 너무 잘. 근데 아까 마지막 네? 들었어.
2: You're so cute. Oh my gosh.
0: 은진 학생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건 맞췄고요. 백화점 상품권까지 받아갑니다.
3: 축하해요.
1: 와. Wow, it's my lucky day.
0: Yeah.
1: Good job today.
0: 역시 우리 은진 학생 너무 훌륭하고 너무 잘했습니다. 자, 아까 진짜 그 백화점 상품권 갖고 부모님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다고 했는데 진짜입니까?
1: 아, 네.
0: 아, 네라고 하는데. 아, 근데 은진아 아니야. 이거 네가 탄 거라서 네가 가고 사고 싶은 거 사라고 엄마 아빠 그렇게 말하면 은진 학생 뭐 살 겁니까?
1: 아마도
3: 민수님 애 또 올리지 마요.
1: 뭐를 쓸데 있는 것을 사주지 않을까요?
0: 아, 쓸데 있는 것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아주 스마트한 소비죠, 그게. 좋아요, 은진 학생 오늘 너무 축하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1: 네.
0: 네, 하세요.
1: I was so happy to be here with 민수 삼촌 and 캔벨 에이샤 언니. My birthday is in July, so I want to say, Mom, thank you for having me.
0: 어떡해.
2: 미리 happy birthday.
0: 아, 진짜 여러분. 은진 같은 애 납시다, 진짜. 다.
3: 이제 민수 삼촌이라고 부른 것도 완벽했어요.
0: 네. 그거 살짝 그거 마음 안 들었는데. 봐줄게요. 은진 학생 너무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1: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역시 일단 오늘 애 안 울렸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여러분 오늘 EPQ 이렇게 마무리

0: 하고 우리 에이저 언니한테 도 빠이 해야죠.
1: 빠이.
0: 네. 자, 에이저, we'll see you back here soon.
1: Friday.
0: 네, Friday she'll be joining us. 미리 스포일 했네요. 여러분, I'll see you at 7 o'clock. In the meantime, Islet, it's me.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3: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4: 영어 하이소.
3: Hi, go, so is so. Welcome to Busan.
5: Hi, it's nice to meet you. I came here to look for some clothes.
3: 옷 보러 왔는가 봐. 우리 여기는 옷이 억수로 많거든요. 함 둘러 보이소. See.
5: Wow, I've never seen this kind of floral design back in my country. I really like it.
3: 아이고, 이 꽃무늬 자켓이 마음에 드는 같네요. Try, 한번 입어보이소.
5: I'd like to try it on, but I'm not sure if it'll fit.
3: 보자, 사이즈가. 아, 요 좀 작을 것 같기도 해 보이는데. 평소에 뭐 입어요, 사이즈?
5: I'm usually a large.
3: A large라 하면은 이게 라지보다 큰 긴가? X라지?
5: I'm usually a large, so I think an extra large might be too big for me.
3: A large 말고 extra large. 아이고 이거는 또 무슨 사이즈고? A large no, extra large no, extra large yes.
5: I have no idea what you're saying, but I'll just try the jacket myself.
3: 이거 지금 입어본단 말이지요. Okay, try. 아자, 이렇게 자 걸쳐 보이소.
5: How does it look? It feels a bit tight on me.
3: 아이고야, 엄마야. 맞춤 옷이네, 맞춤 옷. 딱 맞네요. 딱 맞아. Correct.
5: No, the shoulders feel tight. I think I should try the extra large. Can you give me that one?
3: Extra large, 그거는 없고. X large 괜찮아요. 요 사이즈 오케이? Okay? 오늘 배워볼 표현. 평소에 라지 사이즈를 입습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5: I'm usually a large.
3: I'm usually a large.
5: 옷 사이즈를 이야기할 때 라지 사이즈는 a large size라고 합니다. 혹은 줄여서 a large라고 해도 됩니다. Small size는 a small size 혹은 a small. Medium size는 a medium size 혹은 a medium이라고 하면 됩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평소에 라지 사이즈를 입습니다. I'm usually a large.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0: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올스타 잉글리시 할 시간이다.
1: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0: Let's tune in.
2: 맞다. 올스타.
0: 아, 이 피크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2: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0: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2: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3: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오시.

0: 이님한테 이거 좀 너무 내 얼굴 너무 덜 나온다.
1: 얼굴이요?
0: 좀 더 많이 나오게 하자. 네, 이렇게 할 수 있죠.
1: 알겠습니다.
2: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런 갑질 안 해요, 저. Don't worries. 네. 자, 그러면 I need a break from my phone. 이거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민수나, 오늘 좀 정신 없어 보이는데? You seem distracted today.
3: Yeah, I've been on my phone way too much lately.
1: Maybe you need a break from social media.
3: Oh, I think you're right.
1: You sure you're not addicted? 그리고 셀카 좀 그만 올려.
3: 아, 셀카는 못 참지. Let's not carry it away. Let's not get carried away, okay? 아, 좀 그만해, okay?
1: 셀카는 잘 안 올리시더라고요. 그래도.
0: 아, 저는요.
1: 그쵸?
0: 네네네. 저는 여러분 믿기 힘들겠지만 저 얼굴 보기 싫어요. 모니터용으로는 이렇게 봐야긴 해야 되는데 I don't like uploading pictures of myself. I don't know why. 네.
1: Okay.
0: Maybe our listeners do. 네. 그래서 I need a break from my phon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1: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doom scroll too much. 무한 스크롤 너무 많이 해요. 여기서 네. doom scroll은 휴대폰을 계속 내려보면서 뭐 뉴스, SNS, 쇼츠, 게시물 등 네. 끝없이 보는 걸 말하는데 사실 이 doom이 원래 파멸, 재앙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좀 부정적인 뉴스라든지 뭐 자극적인 콘텐츠를 계속 보는 행동을 좀 의미했는데
0: 네.
1: But these days people use it more broadly. People use it for social media, videos, news or pretty much anything
0: yeah.
1: on their phones.
0: 맞습니다. So it's not just scrolling, right? It's scrolling and 너무 빠져 있어서 you lose track of time, okay?
1: Right.
0: So for example, you could say I spent 2 hours doom scrolling last night. 네, 뭐 2시간 동안, 뭐 어젯밤 2시간 동안 계속 스크롤만 하고 있었어. I was supposed to go to bed, but I kept doom scrolling. 뭐 자야 하는데 계속 스크롤하고 있었어. I doom scroll before bed way too often. 자기 전에 무한 스크롤을 너무 자주 해서 아침에 못 일어나. 진짜. Right? We're all guilty of it. 여러분,
1: yeah.
0: don't lie. 한 적 많잖아요.
1: yeah, and nobody starts doom scrolling with a plan.
0: Yeah.
1: 사실 뭐, 그냥 잠깐 핸드폰 잠깐 볼까? 이렇게 시작했다가 몇 네. 시간씩 하게 되는 거죠.
0: 맞아요. 진짜 분명히 그냥 확인만 하는데 뭔가 잠깐 떴는데 그것만 like not even checking it. 그냥 지우려고 하는데 right? Just get that off for your phone. But then you open it up, you check. 들어간 김에 이것도 들어갈까? 이거 들어온 김에 이거 할까? Right? 아, 진짜 it's like this vicious cycle. You keep going down that rabbit hole. 네.
1: Right.
0: 그래서,
1: 자,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표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계속 쓰고 있는 표현인데 I lost track of time.
0: Oh, yeah.
1: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I couldn't stop scrolling. 계속 스크롤 멈출 수 없었다. I got sucked into it. 거기 빠져들었어요. 특히 여기 get sucked into는 나도 모르게 푹 빠지다라는 뜻으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근데 우리 두둥님이 하지만 제가 둠 스크롤링 하다가 올스타 만났는데요. 그러면 둠 스크롤링 계속 해야 돼요. 네네네.
1: 다른 여러분, 곳으로 빠지시는 건 아니죠.
0: 둠 스크롤링 추천합니다, 여러분. 근데 올스타 딱 도착하면 그것만 계속 보세요. 네, 그건 둠 스크롤링 너무 해피 스크롤링이라고 해야죠. 네. 자, 그러면 둠 스크롤링 이거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 민수나,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네. You look tired.
3: I am.
1: Did you stay up late?
3: Yeah, I was doom scrolling.
1: What were you watching?
3: Oh, 알잖아. My own profile.
1: For 6 hours?
3: Yeah. 민수 모르니까 그래. I was checking my likes. You have no idea how exhausting it is to be this popular. 나 몰라, 인기 많은 게. 얼마나 피곤한지 너 모르잖아.
0: 민수님 피곤할 때 그렇게 건드리면 안 됩니다.
1: 너무 짜증내네요.
0: 네.
1: 진짜 좋아요 확인하세요. 개수.
0: Never.
1: Every day. Never. 네.
0: 근데 대신 저 제 거 말고 올스타 거 좋아요는 근데 잘
1: 그래요?
0: 보고 있어요. 네. 여러분 많이 부탁드립니다.
1: 눌러주세요,
0: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 I was
1: doom
0: scrolling. 너무 잘 배웠고요. 마지막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1: 마지막 표현입니다. I need a digital detox.
0: 아.
1: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해요. 여기서 digital detox는 휴대폰, SNS, 인터넷, 알림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잠시 멀리하는 것을 말하죠. So when someone says I need a digital detox, I mean they've been spending spending too much time online and yeah. want to disconnect for a while. 저 진짜 필요해요.
2: 맞습니다. 아유, 뭐 진짜 필요하다고

0: 그 말 아니고요. I was agreeing with you on the meaning of the statement. So it's more than just taking a break, right? It's taking a break from screens in general. 그냥 소셜 미디어만 잠깐 끄는 게 아니라 그냥 화면 자체.
1: 아, 그죠.
0: 그냥 디지털 뭐든 잠깐 내려놓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화면 자체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So 뭐 주말에 디지털 디톡스 할 거야. 뭐 문자 보내지 마. I'm doing a digital detox over the weekend. Or 뭐 디지털 디톡스 하려고 알람을 껐어. I turned off my notifications for a digital detox.
1: 맞습니다. 요즘 사실 주말 동안 휴대폰 좀 멀리 두거나 알림 끄거나 아니면 폰 두고 산책 가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다 digital detox라고 할 수 있어요.
0: 맞아요.
1: 그리고 또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I need to unplug. 잠시 연결을 좀 끊고 쉬어야 되겠다. Or I need some screen free time. 화면 없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혹은 I want to be more present. 아, 저 이 순간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요.
0: 아,
1: 이런 표현들이 있죠.
0: 맞아, screen free 그 앞에 앞에는 다 뒤에 free 말이 뭐 무료다, 공짜다 이 말 아니고요. 뭐 없이 말하는
1: 맞습니다.
0: 거잖아요. 네, 좋아요. 자, digital detox 이 표현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Minsuna, I thought you were doing a digital detox this weekend.
2: Oh, I am.
1: Then why did you post 14 selfies yesterday?
2: Oh, 알잖아, Minju. I was saying goodbye to my fans.
1: 14 selfies? 엄살할 뻔했어.
2: Easy for you to say. You don't have fans like me. 너는 인기 없어서 이해를 못하잖아.
0: 이런 민순입니다.
1: 민수. 열연하지 마시라고.
0: 아니고
1: 두둥님께서 연기 좀 살살 하셔라 이렇게 조언해 주셨네요.
0: 연기 세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저는 절대로 살살 없습니다, right? So I need a digital detox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So as I don't know, many of us do try to live healthier lives.
1: Right.
0: Physically 뿐만 아니라 mentally, right? 이렇게 좀 건강하게 살라고 하니까. 아, 화면 너무 오래 보는 것도 안 좋다. 여러분, 올스타 외에는 화면 보지 맙시다. 네, 딱 6시 8분부터 7시 몇 분 끝나지? 55분? 네, 56분? 그때까지만 보고요. 다른 우리 BFM 방송 뭐 볼 수 있으면
1: 보지 말라고요?
0: 볼 수 있어. 근데 올스타만 집중하면서 보면
1: 좋습니다. 2시간 좋습니다. 정도 괜찮습니다.
0: 어, 네, 2시간 동안. 딱 2시간 동안 볼 거면 그럼 올스타를 보겠다, 나는.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표현들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I need a break from social media.
1: SNS 좀 쉬어야겠어.
0: I doom scroll too much.
1: 무한 스크롤을 너무 많이 해.
0: I need a digital detox.
1: 휴대폰이나 SNS를 좀 멀리 해야겠어.
0: 네, 이봐요. 우리 지유 주주님 올스타 최고의 밥 친구라고 하네요. 지유님 뭐 드시고 계세요? 너무 궁금해. 너무
1: 드시면서
0: 부러워요.
1: 따라 하실 수 있나요?
0: 네. 아이고 아이고 비타 밥을 다 먹게 되면서. 자, Minju Sam,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episode.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1: Okay, thank you.
0: 네, in the meantime, 여러분, enjoy this song. 선우정아가 부릅니다. 상

0: 재야 중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요.
1: 반갑습니다.
0: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1: 엄청난 거예요.
0: 지유지유 유유님.
1: 아이고
0: 이제 좋아요를 눌렀어요. 이거 안 되거든요.
1: 아 근데 우리 지유지유 유유님한테 뭐라 너무 뭐라 하지 맙시다.
0: 왜요?
1: 네 유일하게 민수 오빠라고 부르는 분 여기밖에 네. 없거든요.
0: 아 그럼 더 뭐라 해야겠네요. 이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좋아요 지금 한번 카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리프레시를 눌렀는데 네. 지금 확인해보니까 이제 7 곱하기 3입니다. 네, 7 곱하기 3이기 때문에
1: 왜 수학하게 해요?
0: 어, 한 8 곱하기 8 정도는 조금 오늘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8 곱하기 8. 네, 네, 네, 8, 8.
1: 30.
0: 어, 어.
1: 32개.
0: 32개. 64. 네, 64개. 64개. 네. 어,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유지유 지주님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께서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1: 네, 근데 지유지유 주님이 아까 지유지유 지주님이 그 밥 먹기 진짜 최고의 친구 올스타라고
0: 네.
1: 했잖아요.
0: 네, 네, 네.
1: 일단 주주님 뭐를 드시는지 일단 빨리 말해주세요.
0: 그러니까요.
1: 사진을 올릴 수 있으면 사진을 올려주시고요.
0: 근데 이왕 이렇게 얘기 나온 거 네. 내일 점액추 한번 해볼까요?
1: 어 좋아요. 왜냐면 이것도 물어본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네네.
1: 내 채세. 우리 오랜만에 보는 유즈님.
0: 네.
1: 내일 밥 뭐 먹을까 벌써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0: 네네네.
1: 뭐 요즘 뭐 추천할 거 있습니까?
0: 아 저는요 요즘 그거에 너무 빠졌어요.
1: 뭔데요?
0: 곱창 전골.
1: 곱창 전골.
0: 곱창 전골. 이거는 인정 아닙니까? 어이 방금 박수 나왔어요.
1: 비싸요 근데 곱창 전골.
0: 어 저 좋은데 알아요.
1: 어 진짜요?
0: 네 3인분에요 4만원대더라고요.
1: 비싸 비싸. 어차피 비싸요? 혼자 먹을 건데.
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우리 민수 씨는요?
1: 저는 요즘 네. 쪽갈비에 너무 꽂혔거든요.
0: 쪽갈비.
1: 네.
0: 어 저번에도 똑같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1: 맞아요. 그래서 계속 아직 먹고 있습니다.
0: 쪽갈비.
1: 네. 근데 이제 학생들도 갈 시니까 요즘 근데
0: 네.
1: 요즘 젊은이들이 꽂힌 치킨이 뭐냐면요.
0: 네.
1: 자땡 치킨 맵슐랭이라고 하거든요.
0: 네네네네.
1: 전 이거 안 들어 뭐 안 먹어봤는데 우리 네. 부장님도 처음 들어보죠. 네. 잡땡 치킨 이게 네. 이런 말하면 못 듣죠.
0: 안 되니까.
1: 잡땡 치킨
0: 네.
1: 맵슐랭 치킨 그렇게 맛있대요.
0: 하...
1: 너무 궁금합니다.
0: 조금 스파이시한데 달달한 좀 그런 맛이겠죠?
1: 봤어요?
0: 아니요.
1: 아... 뭐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0: 뭔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1: 아 이런
0: 네.
1: 거고
0: 뭔가 그럴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조금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1: 네.
0: 자땡 치킨. 네.
1: 네. 어 봐봐 유저님. 어 네. 잘 아시고 잘하고 계시네요. 맞아요.
0: 바로 아시네요.
1: 그 치킨 맞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1: 그래서 일단 네. 곱창 전골 vs 네. 쪽갈비.
0: 쪽갈비.
1: 어느 쪽이 이기는지 여러분 알려주세요.
0: 네. 아, 우리 PD님 대창이라고 했어요.
1: 아, 대창?
0: 네.
1: 대창 더 비싸. 대창 너무 비싸요.
0: 네네네.
1: 네.
0: 우리 그 부스타분들께서는 어떤 점액추가 좋으신지 의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아 이거가 제일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0: 어제 낙지연이님 1등 하셨거든요.
1: 낙지연님 first place yesterday.
0: 오늘도 1등 하셨어요.
1: 오, 오! Two days in a row.
0: 정말 오랜만에.
1: 연속 in 네. a row라고 하거든요.
0: 네. 또 이거는 얘기 안 하면 안 되겠죠. 고수님 3등 했어요.
1: 뭐라 해야죠.
0: 고수님.
1: 네.
0: 그래도 좋아요 누르셨죠?
1: 이 절대로 칭찬 아니고요. 뭐라 네. 하는 겁니다. Right.
0: 그리고
1: 영어로 scold라고 하는데
0: scold. 네.
1: It's not encouragement.
0: 그렇죠, 그렇죠.
1: It's a scolding.
0: It's a scolding.
1: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진님께서요 매번 재방송만 보다가 오늘은 시간 맞춰서 왔어요라고 아이고. 하셨습니다.
1: 아. 일단 이거는 네. 칭찬해야 돼요.
0: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네. 그거는 일단 뭐라고요? 이분 처음이에요?
0: 오시는 건 처음이라고 하셨으니까
1: 네, 네네. 많이 들어서 자일당을 너트북까지 들어왔으니까 네. 오늘 저랑 1일 됐습니다.
0: 지금 나가신 것 같아요.
1: 이게 1일 하는 순간?
0: 아, 네네.
1: 네.
0: 답글 다시고 이제 나가셨네요. 네. 자, 문자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정의 신서. 지금 좀 이해가 안 됐는데요.
1: 네.
0: 닥터스님 또 보내는 고수님 하지 마세요 그거. 이해했어요. 저는 네. 너무 좋아서 네. 그게 그런 의미인지 몰랐어요.
1: 이거 하지 말라 그 말이었나요?
0: 네.
1: 근데 여러분 이거 하는 순간 이거 유튜브에 진짜 많이 들어와요.
0: 그러니까요.
1: 네. 이것도 like I said 이거 우리 일부에 에이자랑 말할 때 이거 영어로 reverse psychology.
0: 네네네네네.
1: reverse psychology. 사람을 싫어 뭐를 싫어하게 만들면 더 네. 보고 싶고.
0: 그렇죠.
1: 왜 나 계속 이렇게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0: 그렇죠.
1: Why do I want to continue to look at this, watch this?
0: 속보가 들어왔어요.
1: 이건 진짜 네. 진짜 과학. I have it down to a science. 네.
0: 근데 reverse psychology랑 좀 다르게요. 유저님이 너무 아재 같음. 너무 아저씨 같다고.
1: 뭐 네. 아재 같아도 괜찮아요.
0: 네.
1: As long as it works. It's very effective. 너무 네. 이게 너무 효과가 네. 좋아요, 이거.
0: 효과가 좋다. Effective 네. 하다.
1: 이거를 진짜 copyright 해야 돼요, 피디님.
0: 네.
1: 이 손가락을.
0: 특허를 내야 된다.
1: 네네네. 카피라이트 해야 됩니다.
0: 고수님 아니던데. 디주조 가자고. 문자 왔습니다.
1: 갑시다. 네. 근데 디주조 이 네. 저 토픽 추천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0: 뭔가요?
1: 폰 들고 화장실 들어가서 너무 오래 앉으면 네. 생기는 일. 이거 디주노에 꼭 해달라고.
0: 알겠습니다. 요청 받아드리겠습니다.
1: 누구였더라?
0: 네. 우리
1: 봐봐요. 진님 오늘 1일.
0: 효과 있네요.
1: 지금도 보고가 있어요라고 오늘 1일 진님.
0: 와 저희가 틀렸네요.
1: 당신이와 저, 당신과 저,
0: 당신과 저
1: 오늘부터
0: 1일
1: forever까지 1일이 됐습니다. 네, 우리 매일
0: 네네.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네. 6시 8분부터 네. 8시까지 함께합시다.
0: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어요.
1: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0: 민수 씨
1: 어떡해.
0: 말이 맞았기 때문에
1: 네.
0: effective하다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네. 네, 할 말 없습니다.
1: 진님. 네. 지금 기분 어떤지
0: 네.
1: 네. 지금 표현해 주세요.
0: 네.
1: 너튜브 채세.
0: 대신
1: 너무 기대된다.
0: 제 코너 할 때 나가지 마세요. 네. 자, 오늘의 지즈존은 뭐냐면요. Why mechanics and pilots wear those one piece jumpsuits 입니다.
1: Why mechanics and pilots?
0: 네. 이게 보면은요. 정비사들
1: 네.
0: 뭐 또는 전투기 조종사들 아니면 이제 Formula One drivers
1: 네.
0: 보면요. 옷이 위아래가 붙어 있어요.
1: 저도 군대 때 그런 거 많이 입고 다녔어요.
0: 정비하셨으니까.
1: 아니요. 풀 깎았어요, 저.
0: 아,
1: 네. 풀 깎았는데.
0: 아, 풀 깎으니까.
1: 네, I was in charge of mowing the grass.
0: 아하, 아하.
1: 네. 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이게 그걸 보니까 jumpsuit. 아니면 이제 coveralls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왜 그걸 입을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Do you know why?
1: Why?
0: The reasons.
1: I don't know. Like, I don't know.
0: You don't know?
1: 이게 진짜 뭐지? 흉내도 안 들려요. 지금.
0: 아시는데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1: 아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일단 네. 첫 번째 reason은요. Mechanics often squeeze their bodies into tight engine bays or underneath complex machinery to work. So if they wore a regular shirt, the loose fabric could easily slip out when bending over and get caught in spinning belt or gears causing horrific accidents.
1: Oh, okay.
0: 그래서 이제 좁은 틈새에서요. 기계

0: 옷이 끼는 사고를 막으려고 이제 원피스로 네. 된 거다라고 네.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불꽃과 기름으로부터 온몸을 방어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파일럿이나 이제 포뮬러 1 드라이버스 보면은 3년 전에 F1에서 엄청 3년인가 4년 전에 네. 엄청 큰 사고가 있었어요.
1: 어떻게
0: 기억하세요?
1: 아니요.
0: 그때 이제 차가 그 벽에 박아가지고 한번 터졌거든요. 근데 생존하셨어요. 그
1: really?
0: 점수 때문에.
1: 점수 때문에?
0: 네. 그것 때문에 생존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일럿
1: 운전할 때마다 그거 입어야겠다.
0: 그래서 이제 그게 보면요, 이제 노맥스라고 하는 이제 방염 소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화염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낸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 그대로 옷이 벗겨지지 않기 위해서인데, 이제 전투기 또는 이제 뭐 이제 드라이버스 F1 이런 것들은 이제 엄청난 G-force를 받잖아요.
1: G-force.
0: 네, 이게 이제 몸이 사방으로 쏠리는 극한의 상황을 겪거든요. 이럴 때 옷이요, if their clothing were separated, the shirt could ride up or pants could slip down, seriously distracting them from flying the jet or cars. 그래서 중력을 강하게 받으면요, 옷이 이렇게 갑자기 그 뭐라고 해야지, 얼굴을 가릴 수도 있잖아요.
1: 위험하죠. Dangerous. 네.
0: 그거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옷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 네. 혹시 부장님 뭐 F1 차 탈 뭐 예정입니까? 혹시 뭐 비행기 뭐 엔진 안에 들어가서 혹시 뭐 고칠 예정이었어요?
0: 아, 이건 제가 궁금했어요. 어제도 그렇고요. 네. 오늘도 그렇고.
1: 아니 항상 오토픽 무슨 부장님이나 우리 문자 요정이 좀 거기에 뭐 이제 할까 말까 좀 고민 중이라서 우리한테 이거를 푸는 건지 항상 궁금해서요.
0: 우리 그 둥피님, 닥터 수님, 오 F1 엄청나게 자주 보시나 보네요. 맞습니다. 네네네.
1: 그분 루이스 해밀턴
0: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아, 그분의 F1 드라이버 맞으시긴 한데.
1: 그렇죠, 그렇죠.
0: 맞아요, 맞아요.
1: 그 정도는 알아요.
0: 한 분 더 아시나요?
1: 아, 그분만 하면 돼요.
0: 알겠습니다.
1: 그분만 하면 돼요.
0: 네, 네, 네.
1: 자, 일단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another suggestion for Did You Know? 우리 유저님이 러브버거 Did You Know 해주세요. 부산에 러브버거 있나요, 없나요?라고 물어보는데 부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그 전에는 그 너무 올려다가 그때 확 사라졌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수도권에서 너무 올려다가.
1: 아 그리고 유주님이 롤캠 먹고 싶다. 우유랑 촉촉한 빵. 혹시 부장님 그 빵 아시죠? 옛날 빵집에 파는 그 바나나 모양 빵 있잖아요. 그 카스테라 빵.
0: 알아요.
1: 그걸 우유에 담그고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어.
0: 큰일 났다,
1: 근데 그거는 이제 옛날 빵집에서 먹어요.
0: 옛날 빵집.
1: Like the old bakeries, banana shape. 바나나 맛도 안 나요. 여러분, it doesn't even taste like banana. It's just a banana shape. 그걸 우유에 담그면 최고입니다.
2: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2: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이 곡이 무슨 곡이죠?
2: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6: 0 Waste Rangers.
7: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8: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9: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8: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9: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8: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9: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8: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9: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8: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9: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8: Refuse, reduce.
9: Reuse, recycle.
8: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10: 와나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11: Man, I haven't got a chance. I call him.
12: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13: 7:00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8:00

0: Power Reach to the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a.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4: Thank you for calling All Star Electronics. For repair service inquiries, please press 1.
5: Hello, this is All Star Electronics. How may I help you today?
6: 안녕하세요. 저 냉장고 냉장고가 문제인데요. 잠깐만요. 푸푸고에 잡아야지. 냉장고가 리프레저레이터. 뭐가 이리 기노? 리프레저레이터 에러.
5: Thank you. So you're saying your refrigerator has a problem. Could you please explain what's happening in more detail?
6: No ice, melting, melting. 단어가 부서에 no ice.
5: I see. So you're telling me the cooling function isn't working properly. First, we need to check whether the unit is actually operating. Is the plug connected?
6: 플러그. 전원이 꽂혀 있는지 물어보는 거네. Yes, yes.
5: All right. Then it does sound like there's an issue with the refrigerator. Our engineer will need to visit and inspect it. There will be a repair fee and it's extra for a home visit.
6: Extra? 많이 비싸겠네. Okay. Come on, please.
5: Great. Then one of our engineers will contact you shortly to schedule the visit. Thank you for calling. Have a nice day.
6: Thank you. You too. 진짜 전화 영어 너무 힘드네. 근데 잠깐만. 저게 왜 열렸노? 내가 어제 밤새 냉장고 문을 열어놨네. 어머야, 고장난 게 아니라 내가 문을 열어놨 거네. 내가 못 산다, 진짜. 얼른 서비스 취소해야겠네. 또 영어로 전화해야 되나. 진짜.
4: Thank you for calling All Star Electronics. For repair service inquiries, please press 1.
5: It's extra for a home visit. It's extra for a home visit.
7: It's

0: extra for a home visit.
1: 추가나 별도 비용은 extra charge 혹은 extra fee라고 합니다. 단순히 extra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배달료는 별도입니다. It's extra for delivery. 다른 색을 원할 경우 추가 금이 있습니다. It's extra for a different color라고 표현합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출장비는 별도입니다.
1: It's extra for a home visit.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0: 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웰컴 투 부산.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a Bangsan.
7: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8: 9:00